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그래서 그 사연 중에서 최고의 사연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주는 그런 내용의 그런 코너였습니다. Over the weekend, you know, as I always do, I was listening to a radio while driving, and it was a show that featured a segment where listeners shared the stories about lies that they had told that were eventually, of course, discovered, and the best story even won a prize. 그 코너를 들으면서 우리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As I listened, I found myself thinking about, you know, how many different kinds of lies we tell throughout our lives.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거짓말 한게 언제였지? 생각해 봤는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전부 거짓을 위한 속이기 위한 거짓말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의 거짓말은 이 선의의 거짓말이더라고요. So it made me wonder, when was the last time I told a lie? Of course, some lies are meant to deceive. But if I, more I think about it, right? I think most of us tell lies because it's not to trick somebody, right? But to, I don't know, tell lies to not hurt somebody or to comfort somebody. So they're what we call white lies. 그런 거짓말을 이제 white lies라고 하죠. 선의의 거짓말. 그렇다면은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거짓말은 뭐 거짓말인 건데 이 행위 그 거짓말이란 행위 자체보다 이 거짓말을 하는 white lies를 하는 행위의 목적이나 그 행위를 통한 결과라는 의도를 본다면 이 좋은 거짓말이라고 할수 있고 우리는 참 좋은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if we focus not just on the act of lying itself, I think, but on the intention behind it and also the outcome it hopes to achieve, maybe many of us spend our lives, I think, telling what we might call good lies.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또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기 위한 이 작은 거짓말들 있죠. 굉장히 다양한 거짓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I think there are many countless little lies we tell to spare someone's feelings, to show consideration, or to prevent unnecessary hurt feelings. 예를 들어보면은 뭐 외모에 대해서 이제 이 선의의 거짓말 참 많이 하죠. I think we tell a lot of white lies about, you know, appearance of somebody, a friend, a family member, 그죠? 새롭게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와, 머리 스타일 정말 잘 어울린다. The new haircut looks great on you. Even though you're thinking, 아, 그거 참, 미용실 어디 다니는 거야, 지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But we tell them good things anyway. I mean, I'm saying most of us. And some people choose to be very, you know, honest about it. 아, 오늘 보통 웬만하면 잘 어울리는데 오늘은 좀안 어울린다. 그거는 좀. Or about, you know, our, you know, how we look, right? Oh, you look very slim. You know, 오랜만에 봤더니 굉장히 살 많이 빠졌네. 아니면은 you look good today. 오늘 굉장히 좋아 보인다. You know, those kind of things. I think we say it. I don't know. For the sake of making feels, you know, somebody feel good. 아니면 as a way of saying hi. 그냥 인사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Let's say that if somebody cooked for us, 이런 상황에서는 I think we often resolute to tell white lies in case we don't really like the food. 정말 너무 맛있어요. 와, 내가 먹어본 뭐뭐 중에 최고다. I think it is could be the best something that I've ever tasted. 아니면은 oh, I'm too full. I think I had too much. 더 이상 못 먹겠네요. 너무 많이, 너무 맛있게,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배가 불러. I think we are very familiar with those kind of white lies, right? 그래서 너무 많죠,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최근에 한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기억나시나요? What are some white lies that you've told recently, or ones you find yourself using often? 그래서 그 선의의 거짓말을 사실대로 말한다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아니면은 상처를 받을까?
아니면 힘

힘들어할까? 아니면 오히려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더 좋은 걸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So we'll talk about white lies today on the show. 오늘 또 준비한 프로그램과 함께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실 곳은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TBS FM 라이브 찾아서 들어오시면 라이브 스트림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선물은 준비 안 됐지만 그 제가 듣던 라디오 방송처럼 Although we don't have any present for you. White Lies라는 또 이 Brit band가 있는데요. 제가 참 자주 듣던 밴드인데 그 곡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hite Lies to Lose My Life.

올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너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you know, we could really love the present, or we could really not love the present, but you love the heart of the person who gave you the present. 하지만 선물한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무조건 일단은 무조건 감사의 표시, 너무 좋다라는 표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So I think most common situation that we tell a white lie is when we receive a gift and the reactions that we show to the presenter, right? The giver of the present. 정말 마음에 들어. I love it. That would be the most common, I guess, you know, phrase that we go for. 아, 이런 거 정말 필요했는데. 와, I meant to buy this for the longest time. 정말 오랫동안 이 살려고 되게 마음 먹었던 건데 어떻게? 아니면은 와, 이거 너무 비싸. 이렇게 비싼 거를 어떻게 샀어? You spent too much time on this, you know, gift.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람이 이제 준 선물이 굉장히 비싸 보이고 그러면 기분 좋을 수밖에 없죠. 선물 준 사람, 그죠? So, what lies? What are some of the lies that you've told? Maybe, you know, some of the lies that you told to someone, you know, recently, and was sort of, you know, discovered that it was a lie. 또 탄로난 거짓말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white lie도 가끔 하나요, 우리? 폴킴의 곡인데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좋았을 텐데 그런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고해를 해야죠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주홍님께서 So if you are telling lies, we have to confess our lies, right? 그런 의미에서 하림의 고해성사 신청한다고 좋습니다. 오늘 딱 어울리는 말인데요. White lies is a lie, so we need to do some confession. 좋습니다. 그럼 하림의 곡 듣고 올까요? 고해성사.

하림 고해성사였습니다. 5750님의 신청곡 들어보고 왔습니다. So, what lies in the context of workplace? I think that we heard that, right? 베스킨님께서는 이제 집에서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베스킨님 says, 저도 우리 집에서 매일 사랑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학습면이나 외모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존감 상실을 막기 위해 대부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말이죠. I think I tell loving little lies at home every day too. When it comes to kids, you know, schoolwork, appearance, and or the result they get, I often tell them that they're doing a great to you know help protect their you know confidence and self-esteem. Sometimes I'm boiling inside, though. Yes,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I think you can, you know, scold them for the process. 뭔가 이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 어떤 이 과정에 뭔가 이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단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But I think about the result, I think you should always, you know, give them, you know, encouraging words because. A lot of times, result is something that you cannot change, and it's gonna be staying there for good.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야단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저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at's same with the appearance. 외모 역시 뭐 지금 갖고 있는 외모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그죠? It's sort of a result, 결과적인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주의하는 게 저도 비슷한 approach인 것 같습니다. 베스키님 신청곡을 주셨는데 이적의 곡입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That was a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적 request from Baskin who talked Baskin님 who talked about wild lies in you know situation of you know rearing our child, you know, and giving them encouragement and whatnot, those kind of things. 좋습니다. 그러면은 베리님의 신청곡 있는데요. 그 곡 듣고 1, 2부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a Big Bang song인데요. 오늘 또 주제와 관련된 송 신청해 주셨네요. This is Big Bang, 거짓말.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그런 대화가 가능한 대화 주제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1232님께서는 저는 좀 직설적인 편이라서 책임지지 못할 빈말을 참 못하는 성격인데요. 그렇군요. I'm pretty straightforward person, so I've never been good at saying things I don't truly mean. I think a lot of people fits into this case, right? White lie는 정말이지 노력을 끄집어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타고나길 말 자체를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고 좋은 무기를 장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When it comes to white lies, I really make an effort. And people who naturally know how to speak kindly and beautifully seem to have been gifted with such a wonderful talent. And very powerful talent too, yes. 그렇군요. 그래도 노력을 하죠, 우리는 여전히. 그죠? I think we still try. I know it doesn't really come out from our heart, you know, wholeheartedly, right? But we do it anyways, right? And that's what life is. 사회생활이라는 게 또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곡까지 함께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Five Seconds of Summer의 곡인데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Hey, everybody. Sounds good.

A couple of tracks, 5 Seconds of Summer, Hey Everybody, and Rick Astley, She Wants to Dance with Me. So getting to more of your stories regarding our topic, White Lies. 7582님께서는 Whenever my clients call and ask about their cases, I almost always say, I'm working on it right now. Even when I haven't even opened the file yet. I know this isn't a white lie. It's just a lie. 클라이언트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보내준 파일도 열어보지 않은 경우라고.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 but at least it gives them a little peace of mind for a while. Most of the time, I hang up the phone and immediately open the file. The problem comes when the file is broken or I can't open it. Then I have to call them back and say, sorry, but can you send it again? And that is usually the moment when I have to confess that I wasn't really working on it after all. 아, 그런 케이스 참... 그렇죠. 이제 바로 전화를 끊고 그 클라이언트의 파일을 열려고 하는데 파일이 안 열리거나 그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파일 좀 보내주십사 그렇게 할 때는 참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죠? 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용량 파일은 다운로드 기간이 지났습니다. So in case of big files, right? Usually the expiration date for downloading the file is has ended, has expired, right? 그런 경우 참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군요. 7582님, 사연 감사드리고, 함께 신청해 주신 곡, 오늘 같은 날에는 안 어울리는 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은 날에 딱 어울리는 곡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Britney Spears의 곡입니다. Oops, I did it again.

Couple of tracks, Britney Spears, Oops, I Did It Again, and Yunha, 널 생각해, produced by 악동 뮤지션 이찬혁, 두 곡 듣고 왔습니다. So that sort of wraps up today's edition of White Lies.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마지막 메시지 보내주신 7582님께서 근데 옛날에는 정말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거짓말했는데 지금은 너무 가책 없이 거짓말을 해대서 제가 너무 때묻은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찐 어른인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 guess, you know, we can't help but lie, you know, whether it be just a real lie or a white lie, right? But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We have to live the life and sometimes requires us to, you know, do things that we don't want. So, 7582님 says, when I was younger, I used to feel genuinely guilty whenever I told a lie. But now I tell them with far less guilt than I probably should, I guess. I've become a little too seasoned as an adult. And it can't be helped. I'm a real grown up now, you know, after all.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구구절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4부로 돌아올까요? This is 권진아, 뭐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권진아. 권진아였습니다. So, that wraps up our talking topic of today about the White Lies. 뮤직 부티크에서 또 오늘 새로운 음악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Tune in for that as well.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Green Day, Walking Contradiction.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음악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악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모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When we talk about music genres, we often use the word barren ground in certain countries. 우리나라 역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 어떤 장르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I think Korea, whether we like it or not, has carried that label barren ground for a certain ground for a long time.

하지만 뭐 이렇게 파퓰러하지 않은 장르지만 다양한 음악을 시도해온 선구자들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렇죠? I think there have been pioneers who kept those genres alive, whether they're popular or not in Korea. 네, 아무래도 국내 대중음악에서는 이 다양성의 이슈는 항상 존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There have always been an issue of diversity in Korean popular music. 그래서 오늘은 참 어떤 불모지였던 한국이 이 장르에 있어서는 정말 불모지였던 이 한국. 그래서 이 변두리 장르로서 항상 이렇게 소외받아왔던 그런 장르들을 좀 조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 블루스 음악입니다. I think blues music safely say that you know it wasn't a popular genre in Korea for longest time. It's always been one of those genres that's been on the fringe for a while. You know, just a few manias who enjoy that kind of a music style. So 한국에서 참 블루스 음악을 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블루스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워낙에 조명을 못 받고 인기가 없으니까. 하지만 블루스 음악을 꾸준히 해온 뮤지션들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뮤지션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훌륭한 블루스 뮤지션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솔직히 이분의 이 영상을 보고 와, 이 코너를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생각하게 된 그런 영상, 그런 곡인데요. C.R. 태규라는 His style could be described as a delta blues, sort of acoustic style delta blues. 한번 들어보시죠. C.R. 태규의 곡인데요. Blue Star K.

Yes, CR Taegu. The song is Blue Star K. 그죠? 들어보니까 상당히 it sounds very unpolished and kind of rough even, right? But that is the attraction of blues music, right? 뽀글님께서 와 좋아요. 오래전에 김목경 쌤 공연 가서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Yes, I guess 김목경 is one of very few blues musician who made it really made it in this scene. 아무래도 이제 작곡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 조금 블루스에서 벗어난 좀 대중적인 음악 스타일도 또 이 잘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he was able to kind of make it as a blues musician in Korea. 독더미님께서도 며칠 전 A형 씨 나오셨던 방송 재방 들어서 오늘 장르 설명 시작하실 때 블루스일까 했는데 exactly. Yes, A형, one of our previous guests, right? She was really into this blues genre as well. So what she was pursuing musically was sort of a modern take on the blues genre. 스카프드루 낙타님도 Land of Hip Hop Fantasia 라고 이렇게 그런 가사 나오죠. 가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센스가 있는 그런 또 가사인데요. 이런 어쿠스틱 베이스드 블루스 음악이 참 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I think it just has that laid back vibe that people love these days. 그래서 홍보만 잘 되면 충분히 소구력이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되거든요. Hopefully our listeners will get a taste of, you know, what blues music is and get into it a little bit more. 두 번째 곡 역시 그 약간의 어쿠스틱 블루스 김대승 씨라는 블루스 뮤지션의 곡인데요.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시절, 그 모습.

Yes, 김대승의 곡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모습. 구수하죠? I think, 진짜 실력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I think there are a lot of, you know, amazing blues musicians in Korea. If you just look around and search for them, you'll find them. 오츠옥님께서 첫 번째 곡이 담배 연기 자욱한 바에서 듣고 싶은 곡이라면 If the first song, C.R. 태규's song, that is right, it's a song that you will learn, want to listen to in a smoky, smoke-filled bar, right? 두 번째 곡은 시골길 슈퍼마켓 앞 평상에 앉아서 하드 먹으면서 듣고 싶은 곡. 좀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설정까지 해주셨네요. 두 번째 곡, We Just Listen to 김대승's 곡 is something that you will want to listen to on a little table in front of you know countryside, a supermarket while eating ice cream.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s I mentioned, you know there are you know, really famous blues musicians who really made it, like, you know, aforementioned, 아까 이제 저희 생각이 김목경 씨, aforementioned 김목경 씨, and also bands like Sinchon Blues, who were actually huge in the 80s. 그래서 80년대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Sinchon Blues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와, 블루스 음악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될 수 있는 음악이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I think we all had hope, you know, watching bands like Sinchon Blues really making it big on the mainstream scene. 특히 Sinchon Blues는 이 이정선, 어미노 두 거장이 이끄는 이제 프로젝트 형식의 그룹이었죠. Sinchon Blues was a project band that led by masters like 이정선 and 어미노, and they had some really you know, heck of a vocalist like 한영애, 정소영, 김현식, 박인수 이런 싱어들이 또 거쳐간 밴드이기도 했죠. And one of the singers who been to Sinchon Blues as a vocalist is 강허달님. 강허달님 씨 역시 신촌 블루스의 보컬이었죠. 그래서 강허달님 씨 곡 하나 준비했는데 역시 블루스 플레이버가 정말 가득한 그런 목소리와 그런 곡들을 들려주시는 분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허달님 또 하루는

강하달님의 또 하루는 약간 블루스에서 조금 더 진화된 그 서던 락이라는 장르가 있죠. 약간 락과 블루스의 조합, 레너 스케너드의 그런 음악이 생각나는 그런 서던 락 밴드도 제가 얼마 전에 찾았는데 한국 밴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dnesday Off의 Rockin' My Soul.

Wednesday off, rocking my soul. I really love, I love the Southern Rock Five. 약간 블루스, 예, pure blues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블루스에서 파생된 블루스적인 그런 락 음악. 미국에서는 참 인기가 많은데 이런 밴드, Black Crowes 같은 밴드. 한국에서는 딱히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멋진 밴드였습니다. One more song. 사실 더 많은데 조금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So last song will be by this band. Really one of the hottest blues band right now, Richman and Groove Nights라는 미국 본토 블루스 페스티벌에 가서 또 우승까지 한 그런 밴드입니다. 진짜 엄청난 그 연주력을 갖고 있는 밴드인데 노래도 잘 만들고요. So their song would be the last song for today and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Cutie-nim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a last blues track, Richman and Groove Nights, Slap It.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2: 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 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我们继续来说一下这家小林公司的三代哈，他们三代是什么样的呢？
3: 三代就是，其实我们做一个小小的暗示，就是1968年出生
2: 啊，68年。

That was the Beach Boys' Good Vibration. Good vibes only.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비교를 여러분들은 많이 하시나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좀 하게 되는 게 비교인 것 같은데. You know, they always tell you that you shouldn't compare. Comparison is really bad for you and everything. 근데 이 비교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좀 보고 싶은 부분만 잘라서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교를 절대 안 하는 것. 좀 어렵겠지만, 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왕 비교를 할 거 좀 제대로 1부터 10까지 쫙 펼쳐놓고 다 비교하다 보면 조금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Because we judge our whole behind the scenes against someone else's one single best moment and then just wonder why we come up short. But nobody posts about the doubt, the failures, the years that almost broke them. So when it comes to making comparison of our life and the life of other people, we have to actually take a look at the whole picture instead of that one single part. You might be better off in other fields compared to that person, things like that. So when it comes to making comparison, if you are going to make the comparison ultimately, just do it from 1 to 10. So that is my suggestion for you today.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 are live in the studio. 오늘도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모닝 그루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요. TBS EFM 채널로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하십니다. Make sure to subscribe and like. That would be a nice support you can send to TBS EFM. 모닝 그루버들, 좀 잘 주무셨나요? 저는 한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I always try to get some good sleep, but I had really difficult time trying to go to sleep last night. Well, because first of all, I was trying to go to bed, but then like I was way too energetic somehow. Maybe I had too much vitamin, so I was kind of alert, but then I just tried to lay down. I need to sleep. 자야 돼. 제발 좀 자. 좀 자. 눈 감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I hear this sound. 벌써부터 출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때문에 한번 깼고 luckily I got it. 저 확 잡아버렸거든요. 얼마나 저를 이렇게 많이 먹었던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벽에 이렇게 딱 붙었는데 그 잔상이 꽤나 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기 선생님 때문에 잠을 잘 못 잤고 Another reason why I couldn't go to bed is because of the sound coming outside. Because, you know, it's kind of hot late at night, so I always open the window. 더우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 자잖아요. 근데 밖에서 막 이런 소리가 무슨 밖에서 레이싱이 막 펼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레이서들이 막 이러면서 뭘 그렇게 새벽에 운전을 하시나. 제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진짜 한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So I'm trying to drink some extra amount of coffee and just trying to stay alert. I have a long day today, so I don't know how I'm gonna be able to survive it. 하지만 우리 여러분만큼은 좀 푹 주무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문자 좀 읽어볼까요? Kim's Fan Morning Groover. 월요병은 언제쯤 없어질까요? 아름다운 세상이 오길 바라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I know Monday is definitely a hard day for all of us. 이 월요병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요일날 일을 좀 더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요일부터 이미 월요일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차라리 월요병 있는 게 나을 것 같죠? Water Tank Morning Groover 출석합니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도 오셨어요. Good morning. Dr. Paper 상민님 그리고 Young H님 모두 모두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dance check. I want to see more of that. To do that, you can always send me your messages while listening to the program. 출첵하시거나 뭐 사연 보내시거나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신청곡 등등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by leaving your comment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알바생들의 많은 참여 열일 기다리고 있으면서 We're gonna now take a word from our sponsor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to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question because I'm always curious about our morning groovers. Morning groover들이 항상 궁금한 저로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질문 보따리예요, 완전.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morning groovers. What is a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usually know about? Ooh, the secret side of you. What is something about you that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learn? 오늘은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잘 모른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나만의 반전 매력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So let me know about that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여러분들만의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반전 매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차차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전 매력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행동하는 게 일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So I act pretty much the same whether I'm with the family, whether I'm with my friends, or whether I'm on air. I think I'm pretty much similar.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아 방송이니까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일터에서나 방송할 때나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딱히 반전 매력이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I guess to tell you guys about that one side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me, maybe the side that they would be surprised about would be perhaps my parking skills. 저 주차를 좀 되게 잘해요. 별거에 다 부심이 있죠?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쫙 주차를 하고요. 각도 되게 잘 맞추고요. 뭐 평행 주차, 전면 주차, 또 이렇게 뭐 뒤로 넣는 후진 주차 다 잘합니다.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멋있게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주차를 잘하는 저만의 그런 반전 매력이 있어요. 되게 주차 못할 것 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주차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의 의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What about 박원희 팀장님? 여러분들 박원희 팀장님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She's like the secret person ever, like here on Morning Group for so many, many years. 되게 뭔가 신비주의 느낌이 나시잖아요. 굉장히 우선 절세 미녀세요. 근데 뭔가 반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TBS EFM에 딱 왔을 때 좀 충격받았거든요. 너무 여기서 막 그 예쁘셔가지고 진짜 예쁘시다 이랬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잘 안 친했으니까 뭐 성격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잖아요. So, you know, it took me some time to figure out about her personality and her character when it comes to 박은희 팀장님. But then when we got close, I did find out about that one special side that not many people could notice. 어떤 거냐면 좀 되게 은근히 개그 캐릭터세요. 되게 생긴 거? 외모? 이런 거과는 다르게 되게 말하는 게 되게 위트가 있고 뭔가 개그 그런 약간 개그우먼 느낌이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저만의 느끼는 박은희 팀장님의 반전 매력, 의외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이럴수록 더 궁금해지실 텐데 계속해서 궁금해하시고요. 아, 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이제 제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쉽지만 박은희 팀장님의 얼굴은 확인하실 수 없고요. Alright, Morning Givers, now I can sit back and relax and wait for your responses about that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usually know about.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나쁜 모기, 썸머님 오늘 너무 피곤하셔서 어쩌나? 이라고 해주셨네요. Bad mosquito, I'm kind of worried the summer might feel tired today. 일단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오히려 좀 각성이 된 상태? 근데 이제 방송이 끝나거나 이제 오후 한 12시, 1시 넘어갈 때가 좀 고비일 것 같기는 해요. So this afternoon would be the tough hour for me. But right now, I'm in a good condition somehow. Yeah, I'm doing so fine at this moment. 걱정 감사드리고요. 찬이송님께서 굿모닝 썸머피디님 절대음감에 반전 매력이 있잖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I can pitch notes naturally. Yeah, it's my hidden talent for sure. 이거는 이제 썸머 주장하는 반전 매력이고 뭐 이렇게 검증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긴 하거든요. Alright, Morning Givers. Let's get to a song break. This is The Birds, Turn, Turn, Turn.

0: June, Monday morning.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m Summer, and here is a quick glance at today's weather. It is shaping up to be another hot and humid day with temperatures climbing close to 30 degrees Celsius across much of the country. While many areas will experience summer-like heat, some regions may also see isolated afternoon showers, so it may be a good idea to keep a small umbrella with you if you're heading outdoors.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3 to 20 degrees Celsius, while daytime highs will reach 24 to 32 degrees Celsius. Looking at today's highs, temperatures are forecast to reach 32 degrees Celsius in Seoul, 26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1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Daegu, 27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25 degrees Celsius in Jeju. One thing you want to pay attention to is today's UV index. From noon to 3 p.m., UV levels are expected to reach the very high category across most of the country. And at this level, even short periods of direct sun exposure can lead to sunburn, so don't forget to wear your sunscreen, sunglasses, or a hat if you'll be spending time outside.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0.5 degrees Celsius. And that was your weather update for now. Have a wonderful day ahead. Let's see who else is here. 펭귄킬러님 오셨군요. Good morning. 문자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And 사투기 Morning Groover asked a question.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팀장님 성함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1번 박은희, 2번 박훈이, 3번 박훈이, 4번 방은희. 오늘의 신청곡 Ramon Eclipse. 정말 슬프게도 다 틀리셨어요. 어떻게 정답이 이렇게 하나도 없으실까요? 옵션에. So none of the options. You have like no answer among the option that you have suggested. 땡땡땡땡. 네 개 다 틀리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우리 박훈이 팀장님, basket producer. 우리 박훈이 팀장님의 성함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박훈이 팀장님께서 2번 박훈이에다가 이렇게 형광펜을 치셨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그러면 이게 정답인 거죠. 박훈이 팀장님이십니다. 진짜 실명 안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계속해서 맞춰보세요. 우리 박원희 팀장님이 그렇게 바로 이렇게 성함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Okay, let's get back to our topic.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의외의 모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So what is that one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우리 체육부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첫인상이 새침하고 딱 부러지는 성격?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엄청 허당해. 이제 좀 그만 털털하고 싶어요. 저도 야무지고 새침하고 싶은데 바보예요, 바보. 이래도 나 저래도 나 끊임없이 살렵니다.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신청해요.
1: So people usually think my first impression is chic, sharp, and totally pulled together, but I'm actually such a clumsy goofball. I really wish I could stop being so carefree. And I just want to be smart, poised, and elegant person, but I'm just a total clumsy person.
0: 아, 그렇구나. 뭔가 좀 도도하게 그런 첫인상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뭔가 좀 새침하고 나 체육부장이야. 약간 이런 인상? 근데 알고 보시니까 약간 허당기도 있으시고 완전 매력 덩어리시네. 우리 체육부장님. 반전 매력이시네요. 이런 게 완전 제대로 된 반전 매력이죠. 그쵸? 저는 시크해 보이지 않고 딱 처음 봤을 때도 사람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냐, 아이냐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저한테 아이냐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So I actually feel

quite nice. I mean, I've never experienced it before, so I would have to say it would be quite nice if somebody asked me, oh, are you an introvert? Because I was never asked that question before.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아 약간 I 성향이시군요 이러면은 입꼬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슥슥 아 그렇게 보이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런 적이 아직 없다. 그래서 우리 체육부장님은 정말 매력 덩어리진 거예요. 반전 매력이 완전 장착돼 있으시니까요. Morning Givers, don't be shy and let me know the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 오늘 저한테 몰래 몰래 알려주시면 제가 방송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Viable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This is One Direction, What Makes You Beautiful.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And you are tuned into Morning Groove. 서비님, good morning. 출첵 문자 우리 보이는 라디오 스트리밍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비님. 이 서비님께서 진짜 감동인 게 제가 매번 다시 보기를 TBS EFM 모닝 그룹을 채널에 올리잖아요. 항상 정말 매일매일 댓글을 1등으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서비 모닝 그룹을. And speaking of that channel, TBS EFM 모닝 그룹 YouTube channel, believe it or not, we're already having over 400 subscribers.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숫자고 소중한 숫자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보기 영상만 띡 올리는 건데 4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생기지?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저의 그런 400 이상의 구독자 수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닝그룹어들 그리고 우리 알바생들 최고! 조국 모닝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일 마치고 퇴근길에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활기차고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So you're on your way back home after work. Thank you for this message. Cheerful message. 조국 모닝그룹어 항상 퇴근길에 이렇게 또 활기찬 그런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안전 귀가하시고 또 강아지들과 산책 즐겁게 하시고요. 아직 아침까지는 날이 너무 좋아요. 그쵸? On early mornings and late at night, it's pretty chilly actually. So it's actually really nice to feel that natural wind if you open the window. 그래서 창문만 열어도 되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열대야 이런 거 없어가지고 충분히 이른 아침 그리고 늦은 저녁에 좀 선선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Okay, let's get back to our topic. What is something about you that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learn?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 잘 몰라요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죠? 저 의외로 굉장히 물건을 잘 고칩니다.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this, but I'm actually a really good cook. Maybe my hobby is baking, but nobody knows about this.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의외로 집순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들 자유롭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그런 성격, 습성, 매력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t's have a read to 사뚜기 모닝 유버스 메시지. 제 반전 매력은 평소에는 띨띨해 보이는데 나름 좀 꼼꼼하고 디테일이 있습니다. 박은이 팀장님의 이름을 찾아내는 것처럼 어떻게 찾아내셨지? So my twist charm is that I usually seem a bit clumsy, but I'm actually quite meticulous and detail-oriented, just like how I tracked down the team leader, Baguni's name. 홈페이지 들어가셨나? 와, 어떻게 용케이도 알아내셨네요. 맞습니다. 우리 바구니 팀장님의 리얼 성함은 박은이 팀장님이십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평생 이렇게 불려오신 것 같아요. 별명 뭐 사실 뻔하죠. 우리 항상 이름으로 이렇게 별명 짓잖아요. You know, Koreans are so genius when it comes to coming up with those nicknames. They would try to come up with nicknames that has the similar pronunciation. 그래서 바구니 팀장님, 비구니도 별명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쵸? 바구니, 비구니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런 별명 불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전 매력.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 잘 몰라요 싶은 것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 will be waiting for those fun messages. Okay, it's time for a song break, everyone. Let's have a listen to the Beatles. Strawberry Fields Forever.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100%의 나의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 갑자기 던져보는데요. You know, are we really showing our real side to the people that we meet at work, or to our friends, or even our family members? 이게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So depending on where you're at, depending on which environment that you're at, you know, you would find out about that side of you that you didn't even know about yourself.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So let's find out by first reading out our, of course, one and only 얼짱님's message.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혼자 운전할 때 진짜 시끄러워요. 노래도 부르고 혼잣말도 하고요. 하지만 차에서 내리면 고상한 척을 해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잘 모른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왜 고상한 척 하세요? 차에 내리셔서? So according to our 얼짱님, they said, I'm so loud when I drive alone in my car. I sing my heart out and talk to myself constantly while I'm driving. But the moment I step out of the car, I act all elegant, so people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I'm really like. But I totally understand why you're doing that because that is your own individual separate place. If you're living with your family member, for example, even your home cannot be your own private place. Only when you are driving alone with your own vehicle and when you have nobody sitting next to you, that is the real time for you to enjoy, to be yourself, isn't it? I can totally feel you. 뭐 이제 자동차가 꼭 운전의 수단도 될수 있지만 나만의 그런 공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동하는 노래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 지난번에도 약간 의심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쭤봤잖아요. 주말에 이제 세차하러 나간다고 해서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대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그게 이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올게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보통 세차하는데 제가 주말에도 지나가 보면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뭔가 혼자들 이렇게 와 계시는데, 아, 약간 집에서 살짝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But anyways, totally, you get to be yourself if you're alone in your car. 노래조차도 내가 듣고 싶은 것좀 모처럼 들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You can select your own music for yourself, do whatever you'd like when you're alone. at your car.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그렇게 싫은 시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im's fan morning groover. 지금은 그냥 푸짐한 동네 아저씨지만요. 20년 전에는 날렵한 군인이었습니다. 실제 사진을 배경으로 AI로 포스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육군 홍보대사라도 해볼 걸 그랬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렇구나. 근데 예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배우 하셔야 될것 같은데 배우 안 하고는 못 배길 외모신데요? 한 번도 그쪽 오디션을 본게 아니란 말이에요. So, Kim's fan morning groover sent a picture of himself back in the days, and wow, it's good looking. 정말 잘생기셨는데 미남이셨는데 그냥 군인을 하시고 뭔가 다른 도전을 안 하신 건가요? 아까운데. thanks for sharing this picture. AI 포스터를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만드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홍보대사 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지금도 보니까 되게 이렇게 진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아, 그 홍콩 배우 누구 닮으셨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루버, 우리 6497 모닝 그루버. 저는요 정말 화가 많은 사람인. 였는데 얼굴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웃상이어서 제가 친절한 줄 알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정색해도 주변에서 상처받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 덕분에 성격을 죽이고 덩달아 조금 친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답답해. 그러셨습니다. So I have a lot of anger inside me, but because of my facial expression, people often would say that I would be a very friendly person, but that is actually not the case. 그렇구나. 이 외모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실제로는 난 그런 성격 아닌데. 약간 되게 좀 시크해 보이는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말랐으니까 많이 안 먹을 거야 막 이러는데 저 되게 많이 먹고요. 좀 그래요.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you. 가끔 보면은 Sometimes I think to myself, how much would people actually know about me? 과연 나의 한 30%라도 알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우리만이 알수 있는 나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So let's talk about that morning groovers. 이런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나만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계속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lso, if you want to participate for free, you have two options. First,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viewable radio, TBS EFM YouTube live stream. And we also have our open chat room on KTalk app. 카톡 어플 가시면 또 우리 오픈 채팅방 있어요. TBS EFM 모닝그룹 검색하시고 또 들어가셔서 다양한 참여 가능하십니다.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a song break and I will get ready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어디 가지 마시고요. Stay tuned, everyone.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Paul McCartney, Still Love Song. A Stilly Love Song. Excuse me.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lcome back, everyon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Summer PD, and I'm very happy to have you joining us this morning also.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nd at this moment, we're going live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현재까지 월수금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모닝 그루브입니다. Okay, let's see more check-in messages. 아직 이제 출첵마저 하고 계신 모닝 그루버들이 계셔서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진 모닝 그루버, 굿모닝입니다. 하진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 모닝 그루버. 모닝그루브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하나면 된 거예요. 그 누구 한 분이라도 이 방송 듣고 힘이 나셨으면 그거 하나로 저는 족합니다. So at least we have one morning groover who feels energetic and enlightened. So that counts right. I'm very happy to see these kind of messages. Thank you so much. And of course, our morning groover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Benny.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Okay, now let's get back to our topic.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그런 의외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5558 뮤지컬을 사랑하시는 558 모닝그룹께서 굿모닝, 너무 힘드네요 오늘. 힘을 낼 수 있도록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의 모습은요, 저희 회사분들은 제가 술을 잘 마시는 걸 몰라요. 입사할 때마다 알쓰라고 소개를 해서 친한 분들만 제 본 모습을 알지요. So what people don't know about me is that my coworkers have absolutely no idea that I'm actually a good drinker. Every time I start a new job, I introduce myself as a lightweight who can't handle alcohol. 이거는 약간 뮤지컬 러버 모닝그룹께서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의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못 마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걸까요? 괜히 잘 마신다고 하면 좀 귀찮아지긴 하니까, 아, 술도 잘 마신다고 했지? 우리 뮤지컬 러버 한잔하러 가지 그래? 막 이러면서, 술 좋아하신다고 한잔하러 갈까요? 막 이러면서, maybe you would get a lot of suggestions, you know, sometimes unnecessary suggestions to drink. 한 분이 부탁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또 부탁하고 이러면 뭐 매일매일 everyday니까 사실 좋지는 않겠죠. You know, you would only drink if you would feel like it. 또 내가 내켜서 이제 한잔하는 게 더 기분 좋지. 내키지 않을 때 먹는 건 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딱 친한 분들께만 보여줄 수 있는 뮤지컬 러버만의 모습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What about Penguin Killer? 우리 Penguin Killer님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According to our Penguin Killer, 문자를 길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얼굴 때문에 억울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누가 먼저 와서 말을 잘 걸지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라 학교 선생님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참 가볍고 까불거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디나 가면 한국 사람인 줄 절대 못 알아본다는 것. 심지어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요. 예전에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딸아이의 학원 선생님이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있었는데 와이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아버님이 중동분은 아니시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지, 겉으로는 과묵해 보이기는 해도 겁나게 말이 많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이 문자만 봐도 말이 많으신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Because you have sent in a packed message full of so many texts, so I can see that.

you're a very talkative person, but obviously people don't really get that because of how you look. People also think that you look older than you actually are, and also they think that you're not from Korea. 외모 때문에 오해 진짜 많이 받으시네. 한 가지가 아닌데요, 이거는. 그쵸? 국적부터 해서 나이 등등. 너무 억울하시겠다. 이 나이는 진짜 좀 서러운 게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대학생이냐, 직장인이냐 이런 오해를 좀 받았었어요. 좀 심하죠. 제가 영어 학원을 좀 성인들이 다니는 그런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좀 고차원적인 영어를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사 선생님이 저를 같은 뭐 대학생으로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yeah, people would assume that I am in college when I used to be only in middle school. 그래서 굉장한 오해를 받았고, 저 예전에, 아,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So this was the worst experience that I've ever had. So I went to a wedding with my dad when I was in high school. I think I was only in my first grade in high school. Because my mom was sick or away from somewhere, I just decided to follow my dad to one of his friend's wedding. 그런데 어떤 이제 할머님 분께서 저희 아빠를 이제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랜만에 왔네. 어 이쪽은 처? 이러는 거예요.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저희 아빠도 충격받고 저도 충격받고 솔직히 그건 그 할머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One thing that is a little relief, I guess, for me is that I look exactly the same now. So nobody thinks that I'm old. 그러니까 중학교 때 외모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노안 소리는 아직까지는 안 듣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좋아라. 우리 펭귄킬러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얼굴이 보통 그대로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좀 그런 오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중독분 아니시죠? 이거는 매력으로 받아들여셔도 될 것 같아요. 이국적으로 생기셨나 본데요.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어쨌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면 되더라고요. Alright, morning-givers. Thanks for sharing this. We're gonna get to our segment, Lyrics Gone Wrong. 오늘 또 어떤 부캐가 또 가사를 열심히 읊어드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5558 Morning Groover. Here is 부석순 featuring 이영지, Fighting Hair Dream!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Yes, yes, ye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wrong about these lyrics, everyon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questionable,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부터 또 부캐 게스트가 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의 부캐가 또 자신만의 말투로 또 정성스럽게 읽어드릴 건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죠. So obviously you guys have a job because you're part-timers, 알바생들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아, 참 웃기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노래 제목을 맞춰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So you hav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segment so I can see whether you are a good guesser or not.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집중력이 요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아마 제일 집중력이 많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는데요. So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obviously read out the lyrics for you. 지난번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이탈리안 크리스티나 이렇게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가사를 읽어주셨는데 오늘은 일반인께서 출연을 자청을 하셨어요. 오늘은요, today we're gonna have a kindergarten teacher who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요즘에 좀 투잡을 뛰시는 유치원 교사선생님께서 오늘 자원봉사를 해주신다고 해서 오늘 가사를 읽어드리러 오셨습니다. And yeah, this has been one of our morning groovers requests. I'm not so sure, but let's go. 선생님, 네, 이제 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가사 읽어주시고요.
1: 병아리반 여러분, 안녕! 달림반 친구들, 선생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 걸음씩, step by step. 우, baby. 저기 아가 친구들도 같이 걸어요.
2: 뛰지 않아요. 조용.
1: Gonna get you, girl. Step by step, step by step. 아, 아니에요. 뛰지 않아요. 사뿐, 사뿐. 우리 다 같이 걸어요. Step by step, step by step, ooh, baby. 선생님이 조금씩 다가갈 거예요. 놀라지 말아요. Gonna get you, girl. 선생님 잡으러 간다.

친구들 Step by step, step by step 머리 당기지 않아요 친구 돌리지 않아요 Really want you in my world 싸우지 않아요 째려보지 않아요 하나 둘 합주기가 됩시다 하 Don't cry, just keep walking Step by step, step by step Woo, baby In your eyes, I see a picture of me all the time 자, 병아리 반 친구들 한 걸음씩 Step by step 잘했어요 Big respect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이 목소리로 한 6시간 이렇게 떠드시는 거 아니에요? 와 Big, big respect. 이게 뭔가 오늘 주제와도 상통하네요. You know, the real side of you and the fake side of you. I can't really say the word fake, but I guess the side of you in your social life. 집에서는 이제 릴스나 봐야지. 왜 이렇게 요즘엔 릴스가 재미없어. 이러다가 딱 출근하면은 어린이 여러분!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또 친구들 만날 때는 야, 너 그거 봤냐? 야, 완전 재밌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출근하면은 병아리 반 친구들! big respect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in serious. 우리 서비님께서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누가 오셨을까 해주셨는데 뭐 기대가 충족이 되셨나요? 역대급 약간 목에 부담이 되는 리딩이었는데 우리 펭귄킬러님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무서워요. 왜요? 어린이 여러분! Step by step, step by step. 너무너무 친절한 What a friendly angel-like kindergarten teacher. 정말 천사 같은 선생님이 와주셔가지고 가사 꾹꾹꾹 정성스럽게 읽어주셨어요. 우리 병아리 반 친구들, 우리 달림말 알마생들 가사 잘 들으셨죠? She said something about step by step. 뭔가 어쩌고 저쩌고 step by step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What is the title of the song that our kindergarten teacher just read? 여러분들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ake a good guess, everyone. Good guess.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Here is Justin Bieber and Ludacris, Baby.

All right, 0421. Of course, our Minjun and Lina만 morning groover texted. 저 방금 차에 타서 듣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크크크. 운전하면서 PD님 덕분에 엔돌핀 돌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엔돌핀 이렇게 도신다고 하셨는데, yeah, lik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would be like an emotional roller coaster experience. You know, you sometimes get scared, you sometimes feel surprised, and you suddenly feel a lot of dopamine or endorphins and everything. So just listen to it for 2 hours. Invest 2 hours of your day and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is fun emotional roller coaster.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정답이 그래도 이번 주에는 꽤 왔네요. 예,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 여러분들께서 꽤나 좀 얼음이 되셨는데. I guess now we can have some smart morning givers, our part-timers, sending in their answers. 우리 얼짱님께서 유치원 보내기 무섭습니다. 그 광기의 선생님. 아, 맞다. 정답 맞춰야 되죠? 라고 해주시면서 step by step 이라고. Everybody, step by step. 바리바리 step by step. 못한 거 일부러 보내신 건가요? Step by step. So it's really scared to send those kids off to this kind of kindergarten after hearing that reading. Oh, well, 선생님 되게 뭐 무섭게 뭐 얘기한 것도 없었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 줄 서세요. 뛰지 않아요. What a, it was kind of a nice direction. 우리 뮤지컬 러버 558 모닝 그룹 선생님 무서워요. 왜들 다들 이렇게 무섭다고 하시지?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이라고 They took a good guess. Was that scary? 아니 그러면은 뭐들 어떻게 하시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교 선생님들. 아, 어머님. 천천히 걸어 볼게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아.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제가 자꾸 왜 무섭지? 이러니까 진심을 좀 담아 주세요라고 주셨어요. 진심? 진심까지 넣으면 어떤 톤이 나오는 거지? 저 진심 약간 이게 다 표시가 나나 보다. 부모 입장에서는 저게 페이크의 에너지구나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어린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You know, with the feeling from the all bottom of our hearts, the feeling of love towards the kids, maybe I could do a better job.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저 애기랑 대화할 때도 이런 톤인데. You know, when it comes to sharing a conversation with babies, well, it's not exactly sharing a conversation because obviously they don't understand me. 근데 갓난아기랑 얘기할 때도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기가 저 무서워했을까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정말 유치원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I definitely can understand that it's not an easy job.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step by step, new kids on the block이라고 해주셨고요. 서비님께서 new kids on the block에 step by step이라고 해주셨습니다. You guys took a good guess, so at least that's a relief. 아, 여러분들 저 진짜 이거 코너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자꾸 못 맞추시고 막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 이랬는데 걱정이 많았거든요. So I decided to put only one twist to this segment. What I did was I translated the English lyrics into Korean and then read the lyric out loud with a different alter ego. But I guess that was kind of a high level quiz for you. 그래서 이제 번역 같은 거 안 하고 한국어 가사는 한국어대로, 영어 가사는 영어 이렇게 대로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법 잘 맞추시네요. 정답은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 Oh Baby였습니다. Oh Baby, Step by Step 이렇게 읽었는데요. 네, 정답이었습니다. Morning Gi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I'm very, very satisfied. 완전 대만족이고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좀 더 쉬운 퀴즈도 재밌는 거 준비해야지. Okay, so since you guys took an effort to take this guess, let's have a listen to the song that I've been reading out loud. Here is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신상아 모닝그룹어, 굿모닝 출첵합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 집으로 녹즙기를 받고 같이 출근하러 동료 집 근처로 가는 중입니다. 제가 막걸리를 담궜는데 걸을 때 손목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기계의 힘을 빌리려고요. 잘 걸러지길 기대해봅니다. 모닝그룹님들 모두 활기찬 하루 되세요. Well, today I am on my way to a co-worker's house to pick up a green juice extractor and had to work together. I brewed some homemade 막걸리, but straining it by hand was so painful and brutal on my wrists last time, so I'm relying on the power of machine this time. I really hope it strains smoothly. 그래요. 우리 이왕이면은 힘쓰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이렇게 좋은 기계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뭔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손맛만한 게 없다. 손맛으로 직접 짜야 맛있다. 아, 전 동의하지 않아요. 솔직히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잘 모를걸요? 그쵸? 이 손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 wrist. Don't waste it all. Just use those machine.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성이시네요. 이 녹즙기로 하시는 것 자체도 굉장한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또 맛있는 막걸리를 담그셨길래 우리 신상아 모닝그룹어 맛도 기대하시면서 활기찬 하루 또 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we still have a couple of more messages are coming in that is related to today's topic for MG Q&A. What is something about you that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learn? For that, we have an answer from 7641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좀 조용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또술 얘기야. 술 많이 먹으면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텐션 업되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술잘안 마셔서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So people obviously don't know the real side of me. They think I'm quiet and calm, but once they find out about me, after drinking, I would be screaming around and I would be filled with energy, but people don't know about that because I don't drink that much these days. 그래요. 모르는 게 다행일 수도 있겠어요. 술 마시면 보통 다 다르긴 하죠. 나의 다른 모습이 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다가도 실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So we always gotta drink with responsibility. 아침부터 술 얘기하는 게좀 그렇긴 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막걸리 술. 아, 그쵸. 근데 그거는 그냥 취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의 또 다른 나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취해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할것 같은데. 평소에는 차 마신 분이 많네요. 그러면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아니세요? 친구들이랑 계실 땐 어떠세요? 궁금한데요. Morning Groovers, I will continue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여러분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문자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now have a listen to Destiny's Child Survivor.

Dude, figure skating is really fun. I'll be like, what? Figure skating? 그거 기녀나만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럴 것 같은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운동이어가지고 놀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I would be interested. 뭔가 색다르기도 하고 그막 트리플 악셀 같은 거 저는 집에서 혼자 한번 해봤거든요. Of course, while not wearing any skating shoes. 예전에 막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Queen 연아 이러면서 트리플 악셀 막 이러면서 따라해보긴 했는데 그걸 성공하고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레벨은 아니겠죠. 어쨌든 skating is fun, and especially it would if that would be figure skating, that would be something very new and special for sure. 와, 피겨 스케이팅을 하시는구나. 이거 무릎 관절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잘 취미생활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서비모닝 그룹어. 또 저의 반전 매력은 인간미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꼭한 글자씩 틀려요. 연예인 얘기할 때 성이나 이름이 틀린다든지 저번에 정말 난감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회사 정기 승진 날이 있었거든요. 친한 이사님이 상무님으로 승진하셔서 저한테 잠시 볼일 있으셔서 오셨을 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엄청 크게 박수 치면서 전무님 축하드려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상무님이 야! 상무야! 이렇게. 아, 전무 되셔야죠, 이제. 이러면서 웃고 넘어갔어요. 완전 난감. 이건 뭐, 나름 기분 좋은 조크네요, 또. 모두가 웃어 넘길 수 있는. So, Sobby님 said, My twist charm is definitely my human touch. Whenever I talk, I constantly mess up words by just one letter. And you're not alone in this game. Of course, I do the same. I don't know why I'm like this, but it's been like this for a couple of years. 저는 뭐 꽤나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 이름도 가끔은 생각이 안 나요. 그 내가 좋아했던 그 누구였지? 맨날 이러면서. But what I'm doing these days is that I get really obsessed if I don't remember.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I will find you and I will get you. 뭔가 이렇게 집요하게 좀 찾아가지고 끝까지 생각해내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꼭 알아내기는 합니다. So that is me. 우리 모두 이렇게 또 인간미 있어야 또, 다 이제 뭔가 인간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uch as perfect human being, I believe. With that being said, it'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Morning Gear today, everyone. This has been fun 2 hours. Follow us on Instagram. Our Instagram account is morninggroove.tbs. And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nd on Wednesday for another live session.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Who do we have? Paula Abdul, Straight Up.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week,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선의의 거짓말. 그렇다면은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거짓말은 뭐 거짓말인 거. 거짓말이란 행위 자체보다 이 거짓말을 하는 white lies를 하는 행위의 목적이나 그 행위를 통한 결과라는 의도를 본다면 이 좋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참 좋은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if we focus not just on the act of lying itself, I think, but on the intention behind it and also the outcome it hopes to achieve, maybe many of us spend our lives, I think, telling what we might call good lies.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또 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기 위한 이 작은 거짓말들 있죠. 굉장히 다양한 거짓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I think there are many countless little lies that we tell to spare someone's feelings, to show consideration or to prevent unnecessary hurt feelings. 예를 들어보면 뭐 외모에 대해서 이제 이 선의의 거짓말 참 많이 하죠. I think we tell a lot of white lies about, you know, appearance of somebody, a friend, a family member, 그죠? 새롭게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와, 머리 스타일 정말 잘 어울린다. The new haircut looks great on you. Even though you're thinking, 아, 그거 참, 미용실 어디 다니는 거야, 지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But we tell them good things anyway. I mean, I'm saying most of us. And some people choose to be very, you know, honest about it. 아, 오늘 보통 웬만하면 잘 어울리는데 오늘은 좀 안 어울린다, 그거는 좀. Or about, you know, our, you know, how we look, right? Oh, you look very slim, you know. 오랜만에 봤더니 굉장히 살 많이 빠졌네. 아니면 you look good today. 오늘 굉장히 좋아 보인다, you know, those kind of things. I think we say it, I don't know, for the sake of making feels, you know, somebody feel good. 아니면 it's just as a way of saying, ah, he made, cooked for us. 이런 상황에서는 I think we often resolute to tell white lies in case we don't really like the food. 정말 너무 맛있어요. 와, 내가 먹어본 뭐뭐 중에 최고다. I think it is could be the best something that I've ever tasted. 아니면은 oh, I'm too full. I think I had too much. 더 이상 못 먹겠네요. 너무 많이, 너무 맛있게,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배가 불러. I think we are very familiar with those kind of white lies, right? 그래서 너무 많죠,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아니면 최근에 한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기억나시나요? What are some white lies that you've told recently, or ones you find yourself using often? 그래서 그 선의의 거짓말을 사실대로 말한다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아니면은 상처를 받을까? 아니면 힘들어할까? 아니면 오히려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은 걸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Right. So we'll talk about white lies today on the show. 오늘 또 준비한 프로그램과 함께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실 것은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TBS FM 라이브 찾아서 들어오시면 라이브 스트림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선물은 준비 안 됐지만 그 제가 듣던 라디오 방송처럼 Although we don't have any present for you. White Lies라는 또 이 Brit 밴드가 있는데요. 제가 참 자주 듣던 밴드인데 그 곡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hite Lies to Lose My Life.

White lies to lose my life, 였습니다. Yes. White lies, I think they were in Korea a couple of times too. 한국에 이제 내한도 했던 페스티벌 통해서 밴드인데 really love their music back then. 그 당시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So today we are talking about white lies.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white lies and 선의의 거짓말. Sounds very different, right? 약간 어감이 굉장히 다르지 않나요? 그죠? But they essentially mean the same thing. White lies and 선의의 거짓말. To make somebody feel good. I think when we, right? 선물에 대해서 선물을 받았을 때 정말 너무 좋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너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We could really not love the present. But you love the heart of the person who gave you the present. 하지만 선물한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무조건 일단은 무조건 감사의 표시 너무 좋다라는 표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So I think most common situation that we tell a white lie is when we receive a gift and the reactions that we show to the presenter, right? The giver of the present. 정말 마음에 들어. I love it. That would be the most common, I guess, you know, phrase that we go for. 아, 이런 거 정말 필요했는데. 와. I meant to buy this for the longest time. 정말 오랫동안 이 살려고 되게 마음 먹었던 건데 어떻게 아니면은 와 이거 너무 비싸 이렇게 비싼 거를 어떻게 샀어? You spend too much time on this, you know, gift.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예, 사람이 이제 준 선물이 굉장히 비싸 보이고 그러면 기분 좋을 수밖에 없죠. 선물 준 사람 그죠? So what lies? What are some of the lies that you've told? Maybe, you know, some of the lies that you told to someone, you know, recently and was sort of, you know, discovered that it was a lie. 또 탄로난 거짓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white lie도 가끔 하나요, 우리? 폴킴의 곡인데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버킴,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I think we say that to a lot of couples. I think, you know, whenever, let's say they're our best friends, you know, met somebody for the first time and going out on a date and dating somebody for the first time, right? Then, you know, we tell them good things about them, even though we don't really think otherwise. 그쵸? 이 커플이나 연인들 우리 잘 어울리는지 뭐 그런 질문을 하면은 I think we are sometimes most of times we tell white lies. 아, 잘 어울리고 정말 너무 예뻐 보여. I think there are of course a situation where we are required to you know be you know brutally honest about some things, right? 뭔가 굉장히 좀 정직한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I think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이 white lies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I think when we are dealing with our, you know, children, the teenage, you know, kids, right? My daughter asks me 본인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 예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Right? And I think, you know,

I think that's the key, right? 뭔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you know, like things like appearance, right? It's all subjective.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예뻐, 미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So we try to tell not necessarily lies, right? But you know, we tell, try to tell that you know everyone is beautiful in their certain way, in their own ways. 모두 다 아름다운 것이지. 그들 나름의 어떤 모습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먹히긴 하죠. I don't think she liked that kind of answers, right? Because she wants to hear that she has absolute beauty. 나는 어디 가도 절대 미모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럴 때 곤란할 때가 많은데 아마도 티네이지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So, we are talking about white lies. You know, what are some of the white lies that you have used recently or the ones that you find yourself...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effort. Maybe if you could do this, rearrange this and that, and make a few adjustments, it could be better. I would be very gentle, but very firm about it, right? 실제로는 속이 터지더라고요. You know, meanwhile, I'm secretly pulling my hair out inside. 그렇죠. 회사에서도 참 그게 힘들죠. 일단은 감정이 앞설 수 있으니까요. 저도 5750님 같은 그런 보스, 상관이 참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고해를 해야죠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5750님께서 So if you are telling lies, we have to confess our lies, right? 그런 의미에서 하림의 고해성사 신청한다고 좋습니다. 오늘 딱 어울리는 말인데요. White lies too. It's a lie, so we need to do some confession. 좋습니다. 그럼 하림의 곡 듣고 올까요? 고해성사.

하림 고해성사였습니다. 5750님의 신청곡 들어보고 왔습니다. So, what lies in the context of workplace? I think that we heard that, right? 베스킨님께서는 이제 집에서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베스킨님 says, 저도 우리 집에서 매일 사랑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학습면이나 외모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존감 상실을 막기 위해 대부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말이죠. I think I tell loving little lies at home every day too. When it comes to kids, you know, schoolwork, appearance, and or the result they get, I often tell them that they're doing a great to you know, help protect their you know, confidence and self-esteem. Sometimes I'm boiling inside though. Yes,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I think you can, you know, scold them for the process. 뭔가 이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 어떤 이 과정에 뭔가 이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단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But I think about the result, I think you should always, you know, give them, you know, encouraging words because a lot of times result is something that you cannot change and it's going to be staying there for good.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야단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저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at's same with the appearance. 외모 역시 뭐 지금 갖고 있는 외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It's sort of a result, 결과적인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주의하는 게 저도 비슷한 어프로치인 것 같습니다. 베스키님 신청곡을 주셨는데 이적의 곡입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That was 거짓말 이적 request from Baskin who talked Baskin name who talked about wildlife and you know situation of you know rearing our child you know and giving their encouragement and whatnot those kind of things. 좋습니다. 그러면은 베리님의 신청곡 있는데요. 그 곡 듣고 1, 2부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a Big Bang song인데요. 오늘 또 주제와 관련된 송 신청해 주셨네요. This is Big Bang 거짓말.

0: drop it. Come on, y'all. FM. Hello, cuties. DJ EQ입니다.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Hour 2 begins right now, and there's no better place to be than right here on 112-113. And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a rerun broadcast waiting for you again at 6 p.m. and another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r come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실시간 또 함께 대화를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 채널을 들어가신 뒤 1012-1013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Of course, our text line is always open. Send your messages to sharp 10134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messages. So, white lies.
1: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그런 대화가 가능한 대화 주제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1232님께서는 저는 좀

직설적인 편이라서 책임지지 못할 빈말을 참 못하는 성격인데요. 그렇군요. I'm pretty straightforward person, so I've never been good at saying things I don't truly mean. I think a lot of people fits into this case, right? White lie는 정말이지 노력을 끄집어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타고나길 말 자체를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고 좋은 무기를 장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When it comes to white lies, I really make an effort. And people who naturally know how to speak kindly and beautifully seem to have been gifted with such a wonderful talent. And very powerful talent too, yes. 그렇군요. 그래도 노력을 하죠, 우리는 여전히. 그죠? I think we still try. I know it doesn't really come out from our heart, you know, wholeheartedly, right? But we do it anyways, right? And that's what life is. 사회생활이라는 게 또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곡까지 함께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Five Seconds of Summer의 곡인데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Hey, everybody. Sounds good.

couple of tracks, Five Seconds of Summer, Hey Everybody, and Rick Astley, She Wants to Dance with Me. So getting to more of your stories regarding our topic, White Lies. 7582님께서는 whenever my clients call and ask about their cases, I almost always say, I'm working on it right now, even when I haven't even opened the file yet. I know this isn't a white lie, it's just a lie. 클라이언트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보내준 파일도 열어보지 않은 경우라고.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 but at least it gives them a little peace of mind for a while. Most of the time, I hang up the phone and immediately open the file. The problem comes when the file is broken or I can't open it. Then I have to call them back and say, sorry, but can you send it again? And that is usually the moment when I have to confess that I wasn't really working on it after all. 아, 그런 케이스 참. 그렇죠. 이제 바로 전화를 끊고 그 클라이언트의 파일을 열려고 하는데 파일이 안 열리거나 그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파일 좀 보내주십사 그렇게 할 때는 참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죠? 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용량 파일은 다운로드 기간이 지났습니다. So in case of big files, right? Usually the expiration date for downloading the file is has ended, has expired, right? 그런 경우 참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군요. 7582님 사연 감사드리고 함께 신청해 주신 곡 오늘 같은 날에는 안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

Couple of tracks, Britney Spears, Oops, I Did It Again, and Yunha, 널 생각해, produced by 악동 뮤지션 이찬혁, 두 곡 듣고 왔습니다. So that sort of wraps up today's edition of White Lies.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마지막 메시지 보내주신 7582님께서 근데 옛날에는 정말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거짓말했는데 지금은 너무 가책 없이 거짓말을 해대서 제가 너무 때묻은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찐 어른인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 guess, you know, we can't help but lie, you know, whether it be just a real lie or a white lie, right? But...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We have to live the life and sometimes requires us to, you know, do things that we don't want. So, 7582님 says, when I was younger, I used to feel genuinely guilty whenever I told a lie. But now I tell them with far less guilt than I probably should, I guess. I've become a little too seasoned as an adult. And it can't be helped. I'm a real grown up now, you know, after all.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구구절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4부로 돌아올까요? This is 권진아, 뭐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권진아였습니다. So that wraps up our talking topic of today about the White Lies. 뮤직부티크에서 또 오늘 새로운 음악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Tune in for that as well.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Green Day, Walking Contradiction.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음악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악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모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When we talk about music genres, we often use the word barren ground in certain countries. 우리나라 역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 어떤 장르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I think Korea, whether we like it or not, has carried that label barren ground for certain ground for a long time. 하지만 뭐 이렇게 popular하지 않은 장르지만 다양한 음악을 시도해온 선구자들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렇죠? I think there have been pioneers who kept those genres alive, whether they're popular or not in Korea. 네, 아무래도 국내 대중음악에서는 이 다양성의 이슈는 항상 존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There have always been an issue of diversity in Korean popular music. 그래서 오늘은 이 장르에 있어서는 정말 불모지였던 이 한국. 그래서 이

변두리 장르로서 항상 이렇게 소외받아왔던 그런 장르들을 좀 조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 블루스 음악입니다. I think blues music safely say that you know it wasn't a popular genre in Korea for longest time. It's always been one of those genres that's been on the fringe for a while. You know, just a few manias who enjoy that kind of a music style. So 한국에서 참 블루스 음악을 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블루스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워낙에 조명을 못 받고 인기가 없으니까. 하지만 블루스 음악을 꾸준히 해온 뮤지션들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뮤지션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훌륭한 블루스 뮤지션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솔직히 이분의 이 영상을 보고 와, 이 코너를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생각하게 된 그런 영상 그런 곡인데요. C.R. 태규라는 His style could be described as a delta blues, sort of acoustic style delta blues. 한번 들어보시죠. C.R. 태규의 곡인데요. Blue Star K.

Yes, CR Taegu. The song is Blue Star K. 그죠? 들어보니까 상당히 it sounds very unpolished and kind of rough even, right? But that is the attraction of blues music, right? 뽀글링께서 와, 좋아요. 오래전에 김목경 쌤 공연 가서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Yes, I guess 김목경 is one of very few blues musician who made it, really, really made it in this scene. 아무래도 이제 작곡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 조금 블루스에서 벗어난 좀 대중적인 음악 스타일도 또 이 잘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he was able to kind of make it as a blues musician in Korea. 독더미님께서도 며칠 전 A형 씨 나오셨던 방송 재방 들어서 오늘 장르 설명 시작하실 때 블루스일까 했는데 exactly yes A형 our one of our previous guests right she was really into this blues genre as well so what she was pursuing musically was sort of a modern take on the blues genre. 스카프드룬 낙타님도 Land of Hip Hop Fantasia라고 이렇게 그런 가사 나오죠. 가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센스가 있는 그런 또 가사인데요. 이런 어쿠스틱 베이스드 블루스 음악이 참 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I think it just has that laid back vibe that people love these days. 그래서 홍보만 잘 되면 충분히 소구력이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되거든요. Hopefully our listeners will get a taste of, you know, what blues music is and get into it a little bit more. 두 번째 곡 역시 그 약간의 어쿠스틱 블루스 김대승 씨라는 블루스 뮤지션의 곡인데요.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시절, 그 모습.

Yes, 김대승의 곡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모습. 구수하죠? I think, 진짜 실력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I think there are a lot of, you know, amazing blues musicians in Korea. If you just, look around and search for them, you'll find them. 5750님께서 첫 번째 곡이 담배 연기 자욱한 바에서 듣고 싶은 곡이라면 If the first song, C.R. 태규 song, that is right. It's a song that you learned, want to listen to in a smoky, smoke-filled bar, right? 두 번째 곡은 시골길 슈퍼마켓 앞 평상에 앉아서 하드 먹으면서 듣고 싶은 곡. 좀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설정까지 해주셨네요. 두 번째 곡, We Just Listen to 김대승's 곡. It's something that you will want to listen to on a little table in front of, you know, countryside, the supermarket, while eating ice cream.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s I mentioned, you know, there are, really famous blues musicians who really made it, like, you know, aforementioned, 아까 이제 저희, 생각이 김목경 씨, aforementioned 김목경 씨, and also bands like 신촌 Blues, who were actually huge in the 80s. 그래서 80년대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신촌 블루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와 블루스 음악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될수 있는 음악이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I think we all had hope, you know, watching bands like 신촌 Blues really making it big on the mainstream scene. 특히 신촌 블루스는 이 이정선, 어미노 두 거장이 이끄는 이제 프로젝트 형식의 그룹이었죠. 신촌 블루스 was a project band led by masters like 이정선 and 어미노. And they had some really, you know, heck of a vocalist like 한영애, 정소영, 김현식, 박인수 이런 싱어들이 또 거쳐간 밴드이기도 했죠. And one of the singers who been to 신촌 블루스 as a vocalist is 강허달림. 강허달림 씨 역시 신촌 블루스의 보컬이었죠. 그래서 강허달림 씨곡 하나 준비했는데 역시 블루스 플레이버가 정말 가득한 그런 목소리와 그런 곡들을 들려주시는 분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허달림 또 하루는.

강하다 달리면 또 하루는 약간 블루스에서 조금 더 진화된 그 서던 락이라는 장르가 있죠. 약간 락과 블루스의 조합. 레너 스캐너드의 그런 음악이 생각나는 그런 서던 락 밴드도 제가 얼마 전에 찾았는데 한국 밴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dnesday Off의 Rockin' My Soul.

Wednesday off, rocking my soul. I really love, the Southern Rock Five. 약간 블루스, 예, pure blues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블루스에서 파생된 블루스적인 그런 록 음악. 미국에서는 참 인기가 많은데 이런 밴드, Black Crowes 같은 밴드. 한국에서는 딱히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멋진 밴드였습니다. One more song. 사실 더 많은데 조금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So last song will be by this band. Really one of the hottest blues band right now. Rich Man and Groove Nights라는 미국 본토 블루스 페스티벌에 가서 또 우승까지 한 그런 밴드입니다. 진짜 엄청난 그 연주력을 갖고 있는 밴드인데 노래도 잘 만들고요. So their song will be the last song for today and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cutie name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a last blues track, Rich Man and Groove Nights, Slap It.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是首尔，
2: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4: 하루틴모델손흥민입니다매일먹는비타민많이먹는것보다얼마나잘흡수되는지가중요합니다그래서하루틴은리포좀제형기술로흡수율을높였어요이제비타민흡수율로까다롭게고르세요대한민국비타민캡틴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판매우리 ENL 하루틴건강기능식품광고

That was the Beach Boys' Good Vibration. Good vibes only.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비교를 여러분들은 많이 하시나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좀 하게 되는 게 비교인 것 같은데. You know, they always tell you that you shouldn't compare. Comparison is really bad for you and everything. 근데 이 비교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좀 보고 싶은 부분만 잘라서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교를 절대 안 하는 것. 좀 어렵겠지만, 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왕 비교를 할 거 좀 제대로 1부터 10까지 쫙 펼쳐놓고 다 비교하다 보면 조금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Because we judge our whole behind the scenes against someone else's one single best moment and then just wonder why we come up short. But nobody posts about the doubt, the failures, the years that almost broke them. So when it comes to making comparison of our life and the life of other people, we have to actually take a look at the whole picture instead of that one single part. You might be better off in other fields compared to that person, things like that. So when it comes to making comparison, if you are going to make the comparison ultimately, just do it from 1 to 10. So that is my suggestion for you today.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 are live in the studio. 오늘도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는 모닝 그루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요. TBS EFM 채널로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하십니다. Make sure to subscribe and like. That would be a nice support you can send to TBS EFM. 모닝 그루버들, 좀 잘 주무셨나요? 저는 한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I always try to get some good sleep, but I had really difficult time trying to go to sleep last night. Well, because first of all, I was trying to go to bed, but then like I was way too energetic somehow. Maybe I had too much vitamin, so I was kind of alert, but then I just tried to lay down. I need to sleep. 자야 돼. 제발 좀 자. 좀 자. 눈 감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I hear this sound. 벌써부터 출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때문에 한번 깼고 luckily I got it. 저 확 잡아버렸거든요. 얼마나 저를 이렇게 많이 먹었던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벽에 이렇게 딱 붙었는데 그 잔상이 꽤나 좀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기 선생님 때문에 잠을 잘 못 잤고 Another reason why I couldn't go to bed is because of the sound coming outside. Because, you know, it's kind of hot late at night, so I always open the window. 더우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 자잖아요. 근데 밖에서 막 이런 소리가 무슨 밖에서 레이싱이 막 펼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레이서들이 막 이러면서 뭘 그렇게 새벽에 운전을 하시나. 제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진짜 한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So I'm trying to drink some extra amount of coffee and just trying to stay alert. I have a long day today, so I don't know how I'm gonna be able to survive it. 하지만 우리 여러분만큼은 좀 푹 주무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문자 좀 읽어볼까요? Kim's Fan Morning Groover. 월요병은 언제쯤 없어질까요? 아름다운 세상이 오길 바라는 월요일 아침.

아침입니다. I know Monday is definitely a hard day for all of us. 이 월요병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요일날 일을 좀 더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요일부터 이미 월요일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차라리 월요병 있는 게 나을 것 같죠? Water Tank Morning Groover 출석합니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도 오셨어요. Good morning, Dr. Paper 상민님 그리고 Young H님 모두 모두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dance check. I want to see more of that. To do that, you can always send me your messages while listening to the program. 출첵하시거나 뭐 사연 보내시거나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신청곡 등등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by leaving your comment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알바생들의 많은 참여 열일 기다리고 있으면서 We're gonna now take a word from our sponsor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Welcome to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question because I'm always curious about our morning groovers. Morning groover들이 항상 궁금한 저로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질문 보따리예요, 완전.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morning groovers. What is a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usually know about? Ooh, the secret side of you. What is something about you that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learn? 오늘은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잘 모른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나만의 반전 매력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So let me know about that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여러분들만의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반전 매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차차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전 매력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행동하는 게 일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So I act pretty much the same whether I'm with the family, whether I'm with my friends, or whether I'm on air. I think I'm pretty much similar. 그래서 뭐 사람들이 아 방송이니까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일터에서나 방송할 때나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딱히 반전 매력이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I guess to tell you guys about that one side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me, maybe the side that they would be surprised about would be perhaps my parking skills. 저 주차를 좀 되게 잘해요. 별거에 다 부심이 있죠?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쫙 주차를 하고요. 각도 되게 잘 맞추고요. 뭐 평행 주차, 전면 주차, 또 이렇게 뭐 뒤로 넣는 후진 주차 다 잘합니다.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멋있게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주차를 잘하는 저만의 그런 반전 매력이 있어요. 되게 주차 못할 것 같이 생겼는데 어쨌든 주차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의 의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So we're gonna be talking about that. What about 박원희 팀장님? 여러분들 박원희 팀장님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She's like the secret person ever, like here on Morning Group for so many, many years. 되게 뭔가 신비주의 느낌이 나시잖아요. 굉장히 우선 절세 미녀세요. 근데 뭔가 반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TBS EFM에 딱 왔을 때 좀 충격받았거든요. 너무 여기서 막 그 예쁘셔가지고 진짜 예쁘시다 이랬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잘 안 친했으니까 뭐 성격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잖아요. So, you know, it took me some time to figure out about her personality and her character when it comes to 박은희 팀장님. But then when we got close, I did find out about that one special side that not many people could notice. 어떤 거냐면 좀 되게 은근히 개그 캐릭터세요. 되게 생긴 거? 외모? 이런 것과는 다르게 되게 말하는 게 되게 위트가 있고 뭔가 개그 그런 약간 개그우먼 느낌이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것이 저만의 느끼는 박은희 팀장님의 반전 매력, 의외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이럴수록 더 궁금해지실 텐데 계속해서 궁금해하시고요. 아, 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이제 제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쉽지만 박은희 팀장님의 얼굴은 확인하실 수 없고요.

All right, morning givers. Now I can sit back and relax and wait for your responses about that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usually know about.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나쁜 모기. 썸머님, 오늘 너무 피곤하셔서 어쩌나? 이라고 해주셨네요. Bad mosquito. I'm kind of worried that summer might feel tired today. 일단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오히려 좀 각성이 된 상태? 근데 이제 방송이 끝나거나 이제 오후 한 12시, 1시 넘어갈 때가 좀 고비일 것 같기는 해요. So this afternoon would be the tough hour for me. But right now, I'm in a good condition somehow. Yeah, I'm doing so fine at this moment. 걱정 감사드리고요. 찬이송님께서 굿모닝, 썸머피디님 절대음감의 반전 매력이 있잖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I can pitch notes naturally. Yeah, it's my hidden talent for sure. 이거는 이제 썸머 주장하는 반전 매력이고 뭐 이렇게 검증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비밀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긴 하거든요. Alright, morning givers. Let's get to his song break. This is the birds. Turn, turn, turn.

June, Monday morning.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m Summer, and here is a quick glance at today's weather. It is shaping up to be another hot and humid day with temperatures climbing close to 30 degrees Celsius across much of the country. While many areas will experience summer-like heat, some regions may also see isolated afternoon showers, so it may be a good idea to keep a small umbrella with you if you're heading outdoors.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3 to 20 degrees Celsius, while daytime highs will reach 24 to 32 degrees Celsius. Looking at today's highs, temperatures are forecast to reach 32 degrees Celsius in Seoul, 26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1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Daegu, 27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25 degrees Celsius in Jeju. One thing you want to pay attention to is today's UV index. From noon to 3 p.m., UV levels are expected to reach the very high category across most of the country. And at this level, even short periods of direct sun exposure can lead to sunburn, so don't forget to wear your sunscreen, sunglasses, or a hat if you'll be spending time outside.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0.5 degrees Celsius. And that was your weather update for now. Have a wonderful day ahead. Let's see who else is here. 펭귄 킬러님 오셨군요. Good morning. 문자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And 사뚜기 Morning Groover asked a question.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팀장님 성함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1번 박은희, 2번 박훈이, 3번 박훈이, 4번 방은희. 오늘의 신청곡 Ramon Eclipse. 정말 슬프게도 다 틀리셨어요. 어떻게 정답이 이렇게 하나도 없으실까요? 옵션에. So none of the options. You have like no answer among the option that you have suggested. 땡땡땡땡. 네 개 다 틀리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우리 박훈이 팀장님, basket producer. 우리 박훈이 팀장님의 성함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박훈이 팀장님께서 2번 박훈이에다가 이렇게 형광펜을 치셨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그러면 그게 정답인 거죠. 박훈이 팀장님이십니다. 진짜 실명 안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계속해서 맞춰보세요. 우리 박훈이 팀장님이 그렇게 바로 이렇게 성함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Okay, let's get back to our topic. 우리 이제 여러분들의 의외의 모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So what is that one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우리 체육부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첫인상이 새침하고 딱 부러지는 성격?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엄청 허당해. 이제 좀 그만 털털하고 싶어요. 저도 야무지고 새침하고 싶은데 바보예요, 바보. 이래도 나 저래도 나 꾸밈없이 살렵니다.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신청해요. So people usually think my first impression is chic, sharp, and totally pulled together, but I'm actually such a clumsy goofball. I really wish I could stop being so carefree. And I just want to be smart, poised, and elegant person, but I'm just a total clumsy person. 아, 그렇구나. 뭔가 좀 도도하게 그런 첫인상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뭔가 좀 새침하고 나 체육부장이야. 약간 이런 인상? 근데 알고 보시니까 약간 허당기도 있으시고 완전 매력덩어리시네. 우리 체육부장님. 반전 매력이시네요. 이런 게 완전 제대로 된 반전 매력이죠. 그쵸? 저는 시크해 보이지 않고 딱 처음 봤을 때도 사람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냐 아이냐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저한테 아이냐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So I actually feel quite nice. I mean, I've never experienced it before, so I would have to say it would be quite nice if somebody asked me, oh, are you an introvert? Because I was never asked that question before.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아, 약간 아이 성향이시군요 이러면은 입꼬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슥슥. 아, 그럼

어떻게 보이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런 적이 아직 없다. 그래서 우리 체육부장님은 정말 매력 덩어리진 거예요. 반전 매력이 완전 장착돼 있으시니까요. Morning Groovers, don't be shy and let me know the side of you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 오늘 저한테 몰래 몰래 알려주시면 제가 방송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re watching me on Weibo Radio,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ver there.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This is One Direction, What Makes You Beautiful.

And you are tuned into Morning Groove. 서비님, Good morning. 출첵 문자 우리 보이는 라디오 스트리밍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비님. 이 서비님께서 진짜 감동인 게 제가 매번 다시 보기를 TBS EFM 모닝 그룹 채널에 올리잖아요. 항상 정말 매일매일 댓글을 1등으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서비 모닝 그룹. And speaking of that channel,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Believe it or not, we are already having over 400 subscribers.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숫자고 소중한 숫자예요. 아니, 어떻게 다시 보기 영상만 띡 올리는 건데 4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생기지?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저의 그런 400 이상의 구독자 수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닝그루버들 그리고 우리 알바생들 최고! 조국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일 마치고 퇴근길에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활기차고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So you're on your way back home after work. Thank you for this message. Cheerful message. 조국 모닝그루버 항상 퇴근길에 이렇게 또 활기찬 그런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안전 귀가하시고 또 강아지들과 산책 즐겁게 하시고요. 아직 아침까지는 날이 너무 좋아요. 그쵸? On early mornings and late at night, it's pretty chilly, actually. So it's actually really nice to feel that natural wind if you open the window. 그래서 창문만 열어도 되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열대야 이런 거 없어가지고 충분히 이른 아침 그리고 늦은 저녁에 좀 선선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Okay, let's get back to our topic. What is something about you that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learn?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 잘 몰라요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계속해서 알려주실 거죠? 저 의외로 굉장히 물건을 잘 고칩니다.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this, but I'm actually a really good cook. Maybe my hobby is baking, but nobody knows about this.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의외로 집순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그런 성격, 습성, 매력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t's have a read to 사뚜기 모닝 유버스 메시지. 제 반전 매력은 평소에는 띨띨해 보이는데 나름 좀 꼼꼼하고 디테일이 있습니다. 박은이 팀장님의 이름을 찾아내는 것처럼. 어떻게 찾아내셨지? So my twist charm is that I usually seem a bit clumsy, but I'm actually quite meticulous and detail-oriented, just like how I tracked down the team leader, 박은이's name. 홈페이지

들어가셨나? 와, 어떻게 용케이도 알아내셨네요. 맞습니다. 우리 박은희 팀장님의 리얼 성함은 박은희 팀장님이십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평생 이렇게 불려오신 것 같아요. 별명 뭐 사실 뻔하죠. 우리 항상 이름으로 이렇게 별명 짓잖아요. You know, Koreans are so genius when it comes to coming up with those nicknames. They would try to come up with nicknames that has the similar pronunciation. 그래서 바구니 팀장님, 비구니도 별명이셨던 것 같은데요. 그쵸? 바구니, 비구니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런 별명 불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전 매력. 사람들은 나의 이런 모습 잘 몰라요 싶은 것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I will be waiting for those fun messages. Okay, it's time for a song break, everyone. Let's have a listen to the Beatles. Strawberry Fields Forever.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100%의 나의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 갑자기 던져보는데요. You know, are we really showing our real side to the people that we meet at work, or to our friends, or even our family members? 이게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So depending on where you're at, depending on which environment that you're at.

that, you know, you would find out about that side of you that you didn't even know about yourself.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So let's find out by first reading out our, of course, one and only 얼짱님's message.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저는 혼자 운전할 때 진짜 시끄러워요. 노래도 부르고 혼잣말도 하고요. 하지만 차에서 내리면 고상한 척을 해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잘 모른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왜 고상한 척 하세요? 차에 내리셔서? So according to our 얼짱님, they said, I'm so loud when I drive alone in my car. I sing my heart out and talk to myself constantly while I'm driving. But the moment I step out of the car, I act all elegant. So people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I'm really like. But I totally understand why you're doing that because that is your own individual separate place. If you're living with your family member, for example, even your home cannot be your own private place. Only when you are driving alone with your own vehicle and when you have nobody sitting next to you, that is the real time for you to enjoy, to be yourself, isn't it? I can totally feel you. 뭐 이제 자동차가 꼭 운전의 수단도 될 수 있지만 나만의 그런 공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동하는 노래방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 지난번에도 약간 의심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쭤봤잖아요. 주말에 이제 세차하러 나간다고 해서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대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그게 이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올게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보통 세차하는데 제가 주말에도 지나가 보면 줄이 엄청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뭔가 혼자들 이렇게 와 계시는데 아 약간 집에서 살짝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But anyways, totally, you get to be yourself if you're alone in your car. 노래조차도 내가 듣고 싶은 것 좀 모처럼 들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You can select your own music for yourself, do whatever you'd like when you're alone. At your car.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그렇게 싫은 시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im's Fan Morning Groover. 지금은 그냥 푸짐한 동네 아저씨지만요. 20년 전에는 날렵한 군인이었습니다. 실제 사진을 배경으로 AI로 포스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육군 홍보대사라도 해볼 걸 그랬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예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배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배우 안 하고는 못 배길 외모신데요. 한 번도 그쪽 오디션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So Kim's Fan Morning Groover sent a picture of himself back in the days and wow, it's good looking. 정말 잘생기셨는데 미남이셨는데 그냥 군인을 하시고 뭔가 다른 도전을 안 하신 건가요? 아까운데. Thanks for sharing this picture. AI 포스터를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만드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홍보대사 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지금도 보니까 되게 이렇게 진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아, 그 홍콩 배우 누구 닮으셨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우리 6497 모닝 그루버 저는요 정말 화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옷상이어서 제가 친절한 줄 알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정색해도 주변에서 상처받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 덕분에 성격을 죽이고 덩달아 조금 친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답답해. 하셨습니다. So I have a lot of anger inside me, but because of my facial expression, people often would say that I would be a very friendly person, but that is actually not the case. 그렇구나. 이 외모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실제로는 난 그런 성격 아닌데. 약간 되게 좀 시크해 보이세요. 이런데 사실은 굉장히 또 이제 마음 여리고 막 친절하고 막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people basically judge you based on their first impression or based on how you look. 그래서 약간 좀 억울할 때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나 이런 사람 아닌데. 근데 뭐 어때요? 덕분에 좀 화 좀 죽이고 에? 좀 친절하게 사는 게 또 이제 내 외모 덕분인 거잖아요. 이렇게 또 성격이 변하기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외모가로 종종 정말 많은 오해를 해요. 그쵸? 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저한테 받는 오해는 뭐 말랐으니까 이렇게 막 뿔뿔뿔 잘 다니는 것 같아 이랬는데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말랐으니까 많이 안 먹을 거야 막 이러는데 저 되게 많이 먹고요. 좀 그

그래요.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you. 가끔 보면은, sometimes I think to myself, how much would people actually know about me? 과연 나의 한 30%라도 알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우리만이 알수 있는 나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So let's talk about that, morning groovers. 이런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나만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계속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lso, if you want to participate for free, you have two options. First, leaving your comments on our viewable radio, TBS EFM YouTube live stream. And we also have our open chat room on KTalk app. 카톡 어플 가시면 또 우리 오픈 채팅방 있어요. TBS EFM 모닝 그루브 검색하시고 또 들어가셔서 다양한 참여 가능하십니다.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a song break and I will get ready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어디 가지 마시고요. Stay tuned everyone.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Paul McCartney Still Love Song. A silly love song. Excuse me.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lcome back, everyon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Summer PD, and I'm very happy to have you joining us this morning also.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And at this moment, we're going live on Mondays, Wednesdays, and Fridays. 현재까지 월수금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모닝 그루브입니다. Okay, let's see more check-in messages. 아직 이제 출첵마저 하고 계신 모닝 그루버들이 계셔서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진 모닝 그루버, 굿모닝입니다. 하진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 모닝 그루버. 모닝그루브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하나면 된 거예요. 그 누구 한 분이라도 이 방송 듣고 힘이 나셨으면 그거 하나로 저는 족합니다. So at least we have one morning groover who feels energetic and enlightened. So that counts right. I'm very happy to see these kind of messages. Thank you so much. And of course, our morning groover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Benny.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Okay, now let's get back to our topic.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그런 의외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5558 뮤지컬을 사랑하시는 558 모닝그룹께서 굿모닝, 너무 힘드네요 오늘. 힘을 낼 수 있도록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의 모습은요, 저희 회사분들은 제가 술을 잘 마시는 걸 몰라요. 입사할 때마다 알쓰라고 소개를 해서 친한 분들만 제 본 모습을 알지요. So what people don't know about me is that my coworkers have absolutely no idea that I'm actually a good drinker. Every time I start a new job, I introduce myself as a lightweight who can't handle alcohol. 이거는 약간 뮤지컬 러버 모닝그룹께서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의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못 마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걸까요? 괜히 잘 마신다고 하면 좀 귀찮아지긴 하니까, 아 술도 잘 마신다고 했지, 어 우리 뮤지컬 러버 한잔하러 가지 그래 막 이러면서, 어 술 좋아하신다고 한잔하러 갈까요 막 이러면서, maybe you would get a lot of suggestions, you know, sometimes unnecessary suggestions to drink. 한 분이 부탁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또 부탁하고 이러면 뭐 매일매일 everyday니까 사실 좋지는 않겠죠. You know, you would only drink if you would feel like it. 또 내가 내켜서 이제 한잔하는 게 더 기분 좋지. 내키지 않을 때 먹는 건 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딱 친한 분들께만 보여줄 수 있는 뮤지컬 러버만의 모습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What about Penguin Killer? 우리 Penguin Killer님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According to our Penguin Killer, 문자를 길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얼굴 때문에 억울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누가 먼저 와서 말을 잘 걸지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라 학교 선생님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참 가볍고 까불거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디나 가면 한국 사람인 줄 절대 못 알아본다는 것. 심지어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요. 예전에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딸아이의 학원 선생님이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있었는데 와이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아버님이 중동분은 아니시죠? 내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지, 겉으로는 과묵해 보이기는 해도 겁나게 말이 많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이 문자만 봐도 말이 많으신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Because you have sent in a packed message full of so many texts, so I can see that you're a very talkative person. But obviously people don't really get that because of how you look. People also think that you look older than you actually are. And also they think that you're not from Korea. 외모 때문에 오해 진짜 많이 받으시네. 한 가지가 아닌데요, 이거는? 그쵸? 국적부터 해서 나이 등등. 너무 억울하시겠다. 이 나이는 진짜

나좀 서러운 게,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대학생이냐, 직장인이냐, 이런 오해를 좀 받았었어요. 좀 심하죠? 제가 영어 학원을 좀 성인들이 다니는 그런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좀 고차원적인 영어를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사 선생님이 저를 같은 뭐 대학생으로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Yeah, people would assume that I am in college when I used to be only in middle school. 그래서 굉장한 오해를 받았고, 저 예전에,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So this was the worst experience that I've ever had. So I went to a wedding with my dad when I was in high school. I think I was only in my first grade in high school. Because my mom was sick or away from somewhere, I just, decided to follow my dad to one of his friend's wedding. 근데 어떤 이제 할머님 분께서 저희 아빠를 진짜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랜만에 왔네. 이쪽은, 처? 이러는 거예요.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저희 아빠도 충격받고, 저도 충격받고, 솔직히 그건 그 할머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One thing that is a little relief, I guess, for me is that I look exactly the same now. So nobody thinks that I'm old. 그러니까 중학교 때 외모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노안 소리는 아직까진 안 듣는 것 같아요. 아이고, 좋아라. 우리 펭귄킬러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얼굴이 보통 그대로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좀 그런 오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중독분 아니시죠? 이거는 매력으로 받아들여셔도 될것 같아요. 이국적으로 생기셨나 본데요,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은. 어쨌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면 되더라고요.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s for sharing this. We're gonna get to our segment, Lyrics Gone Wrong. 오늘 또 어떤 부캐가 또 가사를 열심히 읊어드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5558 Morning Groover. Here is 부석순 featuring 이영지, Fighting Hair Dream!

0: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Yes, yes, ye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wrong about these lyrics, everyon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questionable,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부터 또 부캐 게스트가 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의 부캐가 또 자신만의 말투로 또 정성스럽게 읽어드릴 건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죠. So obviously you guys have a job because you're part-timers, 알바생들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아, 참 웃기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노래 제목을 맞춰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So you hav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segment so I can see whether you are a good guesser or not.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집중력이 요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아마 제일 집중력이 많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는데요. So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obviously read out the lyrics for you.
1: 지난번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이탈리안 크리스티나 이렇게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가사를 읽어주셨는데 오늘은 일반인께서 출연을 자청을 하셨어요. 오늘은요,
0: today we're gonna have a kindergarten teacher who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1: 요즘에 좀 투잡을 뛰시는 유치원 교사 선생님께서 오늘 자원봉사를 해주신다고 해서 오늘 가사를 읽어드리러 오셨습니다.
0: And yeah, this has been one of our Morning Groovers requests. I'm not so sure, but let's go.
1: 선생님, 네, 이제 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가사 읽어주시고요.
2: 병아리반 여러분, 안녕! 달림반 친구들, 선생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 걸음씩, step by step. 우, baby. 저기 아가 친구들도 같이 걸어요.
3: 뛰지 않아요.
4: 조용.
2: Gonna get you, girl. Step by step, step by step. 아, 아니에요. 뛰지 않아요. 4분, 4분. 우리 다 같이 걸어요. Step by step, step by step. Ooh, baby. 선생님이 조금씩 다가갈 거예요. 놀라지 말아요. Gonna get you, girl. 선생님 잡으러 간다. 까꿍. 한 걸음씩. 오, 병아리 반 친구들. Step by step, step by step. 머리 당기지 않아요. 친구 놀리지 않아요. Really want you in my world. 싸우지 않아요. 째려보지 않아요.
3: 하나, 둘, 합주기가 됩시다. 하.
2: Don't cry, just keep walking. Step by step, step by step. Ooh, baby. In your eyes, I see a picture of me all the time. 자, 병아리 반 친구들, 한 걸음씩. Step by step. 잘했어요.
0: Big respect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1: 이 목소리로 한 6시간 이렇게 떠드시는 거 아니에요?
0: 와. Big, big respect.
1: 이게 뭔가 오늘 주제와도 상통하네요.
0: You know, the real side of you and the fake side of you. I can't really say the word fake, but I guess the side of you in your social life.
1: 집에서는 이제 릴스나 봐야지. 왜 이렇게 요즘엔 릴스가 재미없어. 이러다가 딱 출근하면은 어린이 여러분! 막 이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또 친구들 만날 때는 야, 너 그거 봤냐? 야, 완전 재밌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출근하면은 병아리반 친구들. big respect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in serious. 우리 서비님께서 기대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누가 오셨을까 해주셨는데 뭐 기대가 충족이 되셨나요? 역대급 약간 목에 부담이 되는 리딩이었는데 우리 펭귄킬러님.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무서워요. 왜요? 어린이 여러분! Step by step, step by step. 너무너무 친절한 What a friendly angel-like kindergarten teacher. 정말 천사 같은 선생님이 와주셔가지고 가사 꼭꼭꼭 정성스럽게 읽어주셨어요. 우리 병아리 반 친구들, 우리 달림말 알마생들. 가사 잘 들으셨죠? She said something about step by step. 뭔가 어쩌고저쩌고 step by step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What is the title of the song that our kindergarten teacher just read? 여러분들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ake a good guess, everyone. Good guess.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Here is Justin Bieber and Ludacris, Baby.

차에 타서 듣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크크크 운전하면서 피디님 덕분에 엔돌핀 돌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엔돌핀이 이렇게 도신다고 하셨는데, yeah, lik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would be like an emotional roller coaster experience. You know, you sometimes get scared, you sometimes feel surprised, and you suddenly feel a lot of dopamine or endorphins and everything. So just listen to it for 2 hours. Invest 2 hours of your day, and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is fun emotional roller coaster.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정답이 그래도 이번 주에는 꽤 왔네요. 예,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 여러분들께서 꽤나 좀 얼음이 되셨는데. I guess now we can have some smart morning givers, our part-timers, sending in their answers. 우리 얼짱님께서 유치원 보내기 무섭습니다. 광기의 선생님. 아, 맞다. 정답 맞춰야 되죠? 라고 해주시면서, step buddy step이라고. Everybody, step buddy step. Buddy buddy step buddy step. 못한 거 일부러 보내신 건가요? Step buddy step. So it's really scary to send those kids off to this kind of kindergarten after hearing that reading. 아, 왜요? 선생님 되게 뭐 무섭게 뭐 얘기한 것도 없었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 줄 서세요. 뛰지 않아요. It was kind of a nice direction. 우리 뮤지컬 러버 558 모닝그룹어. 선생님 무서워요. 왜들 다들 이렇게 무섭다고 하시지? 저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이라고. They took a good guess. Was that scary? 아니 그러면은 뭐들 어떻게 하시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교 선생님들. 아, 어머님 천천히 걸어볼게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아,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제가 자꾸 왜 무섭지? 이러니까 진심을 좀 담아주세요라고 해주셨어요. 진심? 진심까지 넣으면 어떤 톤이 나오는 거지? 저 진심. 아, 약간 이게 다 표시가 나나 보다. 부모 입장에서는 저게 페이크의 에너지구나.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어린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you know, with the feeling from the all bottom of our hearts, the feeling of love towards the kids. Maybe I could do a better job.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저 애기랑 대화할 때도 이런 톤인데. You know, when it comes to sharing a conversation with babies, well, it's not exactly sharing a conversation because obviously they don't understand me. 근데 갓난아기랑 얘기할 때도 이러는데, 여러분, 혹시 그 아기가 저 무서워했을까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정말 유치원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I definitely can understand that it's not an easy job.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step by step, new kids on the block이라고 해주셨고요. 서비님께서 new kids on the block에 step by step이라고 해주셨습니다. You guys took a good guess, so at least that's a relief. 아, 여러분들, 저 진짜 이거 코너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자꾸 못 맞추시고, 막,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 이랬는데 걱정이 많았거든요. So, I decided to put only one twist to this segment. What I did was I translated the English lyrics into Korean and then read the lyric out loud with a different alter ego. But I guess that was kind of a high level quiz for you. 그래서 이제 번역 같은 거안 하고 한국어 가사는 한국어대로, 영어 가사는 영어 이렇게 대로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법 잘 맞추시네요. 정답은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 Oh Bye Bye였습니다. Oh Baby, Step by Step 이렇게 읽었는데요. 네, 정답이었습니다. Morning Gi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I'm very, very satisfied. 완전 대만족이고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좀더 쉬운 퀴즈도 재밌는 거 준비해야지. Okay, so since you guys took an effort to take this guess, let's have a listen to the song that I've been reading out loud. Here is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신상아 모닝그룹어, 굿모닝 출첵합니다. 오늘은 직장 동료 집으로 녹즙기를 받고 같이 출근하러 동료 집 근처로 가는 중입니다. 제가 막걸리를 담궜는데 걸을 때 손목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기계의 힘을 빌리려고요. 잘 걸러지길 기대해봅니다. 모닝그룹님들 모두 활기찬 하루 되세요. Well, today I am on my way to a co-worker's house to pick up a green juice extractor and had to work together. I brewed some homemade makgeolli, but straining it by hand was so painful and brutal on my wrists last time, so I'm relying on the power of machine this time. I really hope it strains smoothly. 그래요. 우리 이왕이면은 힘쓰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이렇게 좋은 기계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뭔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손맛만한 게 없다. 손맛으로 직접 짜야 맛있다. 아, 전 동의하지 않아요. 솔직히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잘 모를걸요? 그쵸? 이 손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 wrist. Don't waste it all. Just use those machine.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성이시네요. 이 녹즙기로 하시는 것 자체도 굉장한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또 맛있는 막걸리를 담그셨길래 우리 신상아 모닝그룹어 맛도 기대하시면서 활기찬 하루 또 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we still have a couple of more messages are coming in that is related to today's topic for MG Q&A. What is something about you that most people would be surprised to learn?

And for that, we have an answer from 7641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좀 조용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또 술 얘기야. 술 많이 먹으면 아무데서나 소리 지르고 텐션 업되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술 잘 안 마셔서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So people obviously don't know the real side of me. They think I'm quiet and calm, but once they find out about me, after drinking, I would be screaming around and I would be filled with energy, but people don't know about that because I don't drink that much these days. 그래요. 모르는 게 다행일 수도 있겠어요. 술 마시면 보통 다 다르긴 하죠. 나의 다른 모습이 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So we always gotta drink with responsibility. 아침부터 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막걸리 술. 아, 그쵸. 근데 그거는 그냥 취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나의 또 다른 나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취해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할 것 같은데. 평소에는 참으신 분이 많네요. 그러면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아니세요? 친구들이랑 계실 땐 어떠세요? 궁금한데요. Morning Groovers, I will continue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문자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now have a listen to Destiny's Child Survivor.

So that was Waterfalls by TLC, and we have an interesting answer from Minjun and Lina Mom regarding today's question.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 질문 드렸는데 피겨 스케이팅이요 라고 해주셨네요. 겨울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이가 이만큼 먹어도 배우고 타면 너무 재미있어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운동인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발레도 아니고 피겨에서 놀라더라고요. I would be surprised too if you would ask me or if anybody just asked me, hey, you should really go and just learn how to do the figure skating. It's really fun. I'd be like, what? Figure skating? 그거 퀸연아만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럴 것 같은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운동이어가지고 놀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I would be interested. 뭔가 색다르기도 하고 그막 트리플 악셀 같은 거 저는 집에서 혼자 한번 해봤거든요. Of course, while not wearing any skating shoes. 예전에 막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퀸연아 이러면서 트리플 악셀 막 이러면서 따라해보기도 했는데 그걸 성공하고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레벨은 아니겠죠. 어쨌든. Skating is fun, and especially it would if that would be figure skating, that would be something very new and special for sure. 와, 피겨 스케이팅을 하시는구나. 이거 무릎 관절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잘 취미생활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서비모닝 그룹어, 또 저의 반전 매력은 인간미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꼭한 글자씩 틀려요. 연예인 얘기할 때 성이나 이름이 틀린다든지 저번에 정말 난감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회사 정기 승진 날이 있었거든요. 친한 이사님이 상무님으로 승진하셔서 저한테 잠시 볼 일이 있으셔서 오셨을 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엄청 크게 박수치면서 전무님 축하드려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상무님이 야! 상무야! 이렇게. 아, 전무 되셔야죠, 이제. 이러면서 웃고 넘어갔어요. 완전 난감. 이건 뭐, 나름 기분 좋은 조크네요, 또. 모두가 웃어 넘길 수 있는. So, 서비님 said, My twist charm is definitely my human touch. Whenever I talk, I constantly mess up words by just one letter. And you're not alone in this game. Of course, I do the same. I don't know why I'm like this, but it's been like this for a couple of years. 저는 뭐 꽤나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 이름도 가끔은 생각이 안 나요. 그 내가 좋아했던 그 누구였지? 맨날 이러면서. But what I'm doing these days is that I get really obsessed if I don't remember.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I will find you and I will get you. 뭔가 이렇게 집요하게 좀 찾아가지고 끝까지 생각해내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꼭 알아내기는 합니다. So that is me. 우리 모두 이렇게 또 인간미 있어야 또, 다 이제 뭔가 인간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There is no such as perfect human being, I believe. With that being said, it's time for me to wrap up the program,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Morning Gift today, everyone. This has been fun 2 hours. Follow us on Instagram. Our Instagram account is morninggroove.tbs. And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nd on Wednesday for another live session.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Who do we have? Paula Abdul, Straight Up.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week,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Alicia Keys, good job to get us started on this Monday morning. Good morning and welcome in. You're listening to 101.2, 101.3. I'm glad that you're spending this part of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Today is Monday 15th, and June 15th, right? And the time is just past 10:05, and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We are live every weekday from 10 a.m. to noon on TBS EFM 101.3, bringing music, stories, thoughts, and little company for your day. And yes, we are live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ll find us waiting for you there as well. If you want to jump into the conversation, you can come join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akao app. So please find our chatting room, say hi, drop a thought, share your morning. We always love hearing your voice in the mix. And if you missed the live show, don't worry, because we will have the reruns for you. First one at 6 p.m. and once more at 2 a.m. the next morning. Hope you had a good weekend.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주말에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청취자들이 이 거짓말을 했다가 이 탈로가 난 경험에 대해서 이 사연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연 중에서 최고의 사연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주는 그런 내용의 그런 코너였습니다. Over the weekend, you know, as I always do, I was listening to a radio while driving, and it was a show that featured a segment where listeners shared the stories about lies that they had told that were eventually, of course, discovered. And the best story even won a prize. 그 코너를 들으면서 우리 정말 생각보다 다양한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As I listened, I found myself thinking about, you know, how many different kinds of lies we tell throughout our lives.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거짓말 한 게 언제였지? 생각해 봤는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전부 거짓을 위한, 속이기 위한 거짓말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의 거짓말은 이 선의의 거짓말이더라고요. So it made me wonder, when was the last time I told a lie? Of course, lies are, some lies are meant to deceive. But if I, more I think about it, right, I think most of us tell lies because it's not to trick somebody, right? But tell lies to not hurt somebody or to comfort somebody. So they're what we call white lies. 그런 거짓말을 이제 white lies라고 하죠. 선의의 거짓말. 그렇다면은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거짓말은 뭐 거짓말인 건데 이 행위, 그 거짓말이란 행위 자체보다 이 거짓말을 하는, white lies를 하는 행위의 목적이나 그 행위를 통한 결과라는 의도를 본다면 이 좋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참 좋은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if we focus not just on the act of lying itself, I think, but on the intention behind it and also the outcome it hopes to achieve. Maybe many of us spend our lives, I think, telling what we might call good lies. 이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또 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기 위한 이 작은 거짓말들 있죠. 굉장히 다양한 거짓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I think there are many countless little lies we tell to spare someone's feelings, to show consideration or to prevent unnecessary hurt feelings. 예를 들어보면 뭐 외모에 대해서 이제 이 선의의 거짓말 참 많이 하죠. I think we tell a lot of white lies about, you know, appearance of somebody, a friend, a family member, 그죠? 새롭게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와, 머리 스타일 정말 잘 어울린다. The new haircut looks great on you. Even though you're thinking, 아, 그거 참... 미용실 어디 다닌 거야, 지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But we tell them good things anyway. I mean, I'm saying most of us. And some people choose to be very, honest about it. 아, 오늘 보통
웬만하면 잘 어울리는데 오늘은 좀안 어울린다 그거는 좀. Or about, you know, our, you know, how we look, right? Oh, you look very slim, you know. 오랜만에 봤더니 굉장히 살 많이 빠졌네. 아니면은 you look good today. 오늘 굉장히 좋아 보인다. You know, those kind of things. I think we say it. I don't know. For the sake of making feels, you know, somebody feel good. 아니면 as just as a way of saying hi. 그냥 인사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Let's say that if somebody cooked for us. 이런 상황에서는 I think we often resolute to tell white lies in case we don't really like the food. 정말 너무 맛있어요. 와, 내가 먹어본 뭐뭐 중에 최고다. I think it is could be the best something that I've ever tasted. 아니면은 oh, I'm too full. I think I had too much. 더 이상 못 먹겠네요. 너무 많이, 너무 맛있게,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배가 불러. I think we are very familiar with those kind of white lies, right? 그래서 너무 많죠,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최근에 한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기억나시나요? What are some white lies that you've told recently, or ones you find yourself using often? 그래서 그 선의의 거짓말을 사실대로 말한다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아니면은 상처를 받을까? 아니면 힘들어할까? 아니면 오히려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더 좋은 걸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So we'll talk about white lies today on the show. 오늘 또 준비한 프로그램과 함께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답변 보내주실 것은요. 샵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TBS FM 라이브 찾아서 들어오시면 라이브 스트림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선물은 준비 안 됐지만 그 제가 듣던 라디오 방송처럼 Although we don't have any present for you. White Lies라는 또이 브릿 밴드가 있는데요. 제가 참 자주 듣던 밴드인데 그곡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hite Lies to Lose My Life.

But you love the heart of the person who gave you the present. 하지만 선물한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무조건 일단은 무조건 감사의 표시, 너무 좋다라는 표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So I think most common situation that we tell a white lie is when we receive a gift and the reactions that we show to the presenter, right? The giver of the present. 정말 마음에 들어. I love it. That would be the most common, I guess, phrase that we go for. 아, 이런 거 정말 필요했는데. 와. I meant to buy this for the longest time. 정말 오랫동안 이 살려고 되게 마음 먹었던 건데 어떻게 아니면은 와 이거 너무 비싸 이렇게 비싼 거를 어떻게 샀어? You spend too much time on this, gift.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사람이 이제 준 선물이 굉장히 비싸 보이고 그러면 기분 좋을 수밖에 없죠. 선물 준 사람 그죠? So, what lies? What are some of the lies that you've told? Maybe, some of the lies that you told to someone, recently and was sort of, discovered that it was a lie. 또 탄로난 거짓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white lie도 가끔 하나요, 우리? 폴킴의 곡인데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Aerosmith, Crazy. 아, 참 Crazy라는 타이틀과 정말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Right? But Crazy in a kind of beautiful way. 뭔가 굉장히 정제된 Crazy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스티븐 타일러의 보컬이죠. So what lies? What are some lies that we often use? I guess, you know, we are forced to use it a lot, you know, in, you know, company situation, like workplace situation. As I said, in the midst of our social life, you know, white lies are inseparable, you know, part of, you know, our, you know, attitude that we can show to other people. 5750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후배가 일을 잘 못해와도 노력한 게 보이면 일단은, 수고했어, 고생했고, 이런 부분은 배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정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완곡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Even when a junior colleague doesn't do a great job, if I can see that they genuinely tried, I would usually start with, you know, good work, good job. You put in a lot of effort. Maybe if you could do this, rearrange this and that and make a few adjustments, it could be better. I would be very gentle but very firm about it, right? 실제로는 속이 터지더라고요. You know, meanwhile I'm secretly pulling my hair out inside. 그렇죠. 회사에서도 참 그게 힘들죠. 일단은 감정이 앞설 수 있으니까요. 저도 5750님 같은 그런 보스 상관이 참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고해를 해야죠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초공님께서 So if you are telling lies, we have to confess our lies, right? 그런 의미에서 하림의 고해성사 신청한다고 좋습니다. 오늘 딱 어울리는 말인데요. White lies is a lie, so we need to do some confession. 좋습니다. 그럼 하림의 곡 듣고 올까요? 고해성사.

하림 고해성사였습니다. 5750님의 신청곡 들어보고 왔습니다. So, what lies in the context of workplace? I think that we heard that, right? 베스킨님께서는 이제 집에서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베스킨님 says, 저도 우리 집에서 매일 사랑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학습면이나 외모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존감 상실을 막기 위해 대부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말이죠. I think I tell loving little lies at home every day too. When it comes to kids, you know, schoolwork, appearance, and or the result they get, I often tell them that they're doing a great to you know help protect their you know confidence and self-esteem. Sometimes I'm boiling inside though. Yes,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I think you can, you know, scold them for the process. 뭔가 이게 노력을 하지 않는다. 어떤 이 과정에 뭔가 이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단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But I think about the result, I think you should always, you know, give them, you know, encouraging words because. A lot of times, result is something that you cannot change, and it's gonna be staying there for good.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야단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저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at's same with the appearance. 외모 역시 뭐 지금 갖고 있는 외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It's sort of a result, 결과적인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주의하는 게 저도 비슷한 approach인 것 같습니다. 베스킨님 신청곡을 주셨는데 이적의 곡입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That was Kojimai 이적 request from Baskin, who talked Baskin name, who talked about wild lice in situation of rearing our child, and giving them encouragement and whatnot, those kind of things. 좋습니다. 그러면은 베리님의 신청곡 있는데요. 그 곡 듣고 1, 2부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a Big Bang song인데요. 오늘 또 주제와 관련된 송 신청해 주셨네요. This is Big Bang, 거짓말.

0: Hour 2 begins right now, and there's no better place to be than right here on 112-113. And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a rerun broadcast waiting for you again at 6 p.m. and another one at 2 a.m. tomorrow morning.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r come hang out with us in real time. 실시간 또 함께 대화를 위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 채널을 들어가신 뒤 1012-1013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Of course, our text line is always open. Send your messages to sharp 10134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messages. So, white lies.
1: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그런 대화가 가능한 대화 주제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1232님께서는 저는 좀 직설적인 편이라서 책임지지 못할 빈말을 참 못하는 성격인데요. 그렇군요.
0: I'm pretty straightforward person, so I've never been good at saying things I don't truly mean. I think a lot of people fits into this case, right? White lie는 정말이지 노력을 끄집어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타고나길 말 자체를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고 좋은 무기를 장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A couple of tracks, Five Seconds of Summer, Hey Everybody, and Rick Astley, She Wants to Dance with Me. So getting to more of your stories regarding our topic, White Lies. 7582님께서는 whenever my clients call and ask about their cases, I almost always say, I'm working on it right now, even when I haven't even opened the file yet. I know this isn't a white lie, it's just a lie. 클라이언트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보내준 파일도 열어보지 않은 경우라고.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 but at least it gives them a little peace of mind for a while. Most of the time, I hang up the phone and immediately open the file. The problem comes when the file is broken or I can't open it. Then I have to call them back and say, sorry, but can you send it again? And that is usually the moment when I have to confess that I wasn't really working on it after all. 아, 그런 케이스 참... 그렇죠. 이제 바로 전화를 끊고 그 클라이언트의 파일을 열려고 하는데 파일이 안 열리거나 그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파일 좀 보내주십사 그렇게 할 때는 참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죠? 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용량 파일은 다운로드 기간이 지났습니다. So in case of big files, right? Usually the expiration date for downloading the file is has ended, has expired, right? 그런 경우 참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군요. 7582님 사연 감사드리고 함께 신청해 주신 곡 오늘 같은 날에는 안 어울리는 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은 날에 딱 어울리는 곡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Britney Spears의 곡입니다. Oops, I did it again.

Couple of tracks, Britney Spears, Oops, I Did It Again, and Yunha, 널 생각해, produced by 악동 뮤지션 이찬혁, 두 곡 듣고 왔습니다. So that sort of wraps up today's edition of White Lies.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마지막 메시지 보내주신 7582님께서 근데 옛날에는 정말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거짓말했는데 지금은 너무 가책 없이 거짓말을 해대서 제가 너무 때묻은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찐 어른인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 guess, you know, we can't help but lie, you know, whether it be just a real lie or a white lie, right? But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We have to live the life and sometimes requires us to, you know, do things that we don't want. So, 7582님 says, when I was younger, I used to feel genuinely guilty whenever I told a lie. But now I tell them with far less guilt than I probably should, I guess. I've become a little too seasoned as an adult. And it can't be helped. I'm a real grown up now, you know, after all.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구구절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4부로 돌아올까요? This is 권진아, 뭐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권진아였습니다. So that wraps up our talking topic of today about the White Lies. 뮤직 부티크에서 또 오늘 새로운 음악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Tune in for that as well.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Green Day, Walking Contradiction.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음악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악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모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When we talk about music genres, we often use the word barren ground in certain countries. 우리나라 역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 어떤 장르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I think Korea, whether we like it or not, has carried that label, barren ground for certain ground for a long time. 하지만 뭐 이렇게 popular하지 않은 장르지만 다양한 음악을 시도해온 선구자들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렇죠? I think there have been pioneers who kept those genres alive, whether they're popular or not in Korea. 네, 아무래도 국내 대중음악에서는 이 다양성의 이슈는 항상 존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There always been an issue of diversity in Korean popular music. 그래서 오늘은 이 장르에 있어서는 정말 불모지였던 이 한국. 그래서 이 변두리 장르로서 항상 이렇게 소외받아왔던 그런 장르들을 좀 조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 블루스 음악입니다. I think blues music

safely say that, you know, it wasn't a popular genre in Korea for longest time. It's always been one of those genres that's been on the fringe for a while. You know, just a few manias who enjoy that kind of a music style. So 한국에서 참 블루스 음악을 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블루스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워낙에 조명을 못 받고 인기가 없으니까. 하지만 블루스 음악을 꾸준히 해온 뮤지션들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뮤지션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훌륭한 블루스 뮤지션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솔직히 이분의 이 영상을 보고 와, 이 코너를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생각하게 된 그런 영상, 그런 곡인데요. C.R. 태규라는 His style could be described as a delta blues, sort of an acoustic style delta blues. 한번 들어보시죠. C.R. 태규의 곡인데요. Blue Star K.

그죠? 들어보니까 상당히 sounds very unpolished and kind of rough even, right? But that is the attraction of blues music, right? 뽀글링께서 와 좋아요. 오래전에 김목경 쌤 공연 가서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Yes, I guess 김목경 is one of very few blues musician who made it really, really made it in this scene. 아무래도 이제 작곡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 조금 블루스에서 벗어난 좀 대중적인 음악 스타일도 또이잘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he was able to kind of make it as a blues musician in Korea. 독더미님께서도 며칠 전 A형 씨 나오셨던 방송 제방 들어서 오늘 장르 설명 시작하실 때 블루스일까 했는데 exactly yes A형 one of our previous guests right she was really into this blues genre as well so what she was pursuing musically was sort of a modern take on the blues genre. 스카프드론 낙타님도 Land of Hip Hop Fantasia라고 이렇게 그런 가사 나오죠. 가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센스가 있는 그런 또 가사인데요. 이런 어쿠스틱 베이스드 블루스 음악이 참 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I think it just has that laid back vibe that people love these days. 그래서 홍보만 잘 되면 충분히 소구력이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되거든요. Hopefully our listeners will get a taste of, you know, what blues music is and get into it a little bit more. 두 번째 곡 역시 그 약간의 어쿠스틱 블루스 김대승 씨라는 블루스 뮤지션의 곡인데요.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시절, 그 모습.

Yes, 김대승의 곡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모습. 구수하죠? I think, 진짜 실력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I think there are a lot of, you know, amazing blues musicians in Korea. If you just, look around and search for them, you'll find them. 오츠옥님께서 첫 번째 곡이 담배 연기 자욱한 바에서 듣고 싶은 곡이라면 If the first song, C.R. 태규 song, that is right. It's a song that you will learn, want to listen to in a smoky, smoke-filled bar, right? 두 번째 곡은 시골길 슈퍼마켓 앞 평상에 앉아서 하드 먹으면서 듣고 싶은 곡. 좀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설정까지 해주셨네요. 두 번째 곡, We just listened to 김대승's 곡 is something that you will want to listen to on a little table in front of you know countryside the supermarket while eating ice cream.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s I mentioned, you know there are you know, really famous blues musician who really made it, like, you know, aforementioned, 아까 이제 저희 생각이 김목경 씨, aforementioned 김목경 씨, and also bands like 신촌 Blues, who were actually huge in the 80s. 그래서 80년대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신촌 블루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와, 블루스 음악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될수 있는 음악이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I think we all had hope, you know, watching bands like 신촌 Blues really making it big on the mainstream scene. 특히 신촌 블루스는 이 이정선, 어미노 두 거장이 이끄는 이제 프로젝트 형식의 그룹이었죠. 신촌 블루스 was a project band that led by masters like 이정선 and 어미노, and they had some really You know, heck of a vocalist like 한영애, 정소영, 김현식, 박인수 이런 싱어들이 또 거쳐간 밴드이기도 했죠. And one of the singers who been to 신촌 블루스 as a vocalist is 강허달님. 강허달님 씨 역시 신촌 블루스의 보컬이었죠. 그래서 강허달님 씨곡 하나 준비했는데 역시 블루스 플레이버가 정말 가득한 그런 목소리와 그런 곡들을 들려주시는 분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허달님 또 하루는

강하다 달리면 또 하루는 약간 블루스에서 조금 더 진화된 그 서던 락이라는 장르가 있죠. 약간 락과 블루스의 조합. 레너 스캐너드의 그런 음악이 생각나는 그런 서던 락 밴드도 제가 얼마 전에 찾았는데 한국 밴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dnesday Off의 Rockin' My Soul.

Wednesday off, rocking my soul. I really love, love the Southern Rock Five. 약간 블루스, 예, pure blues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블루스에서 파생된 블루스적인 그런 록 음악. 미국에서는 참 인기가 많은데 이런 밴드, Black Crowes 같은 밴드. 한국에서는 딱히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멋진 밴드였습니다. One more song. 사실 더 많은데 조금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So last song will be by this band. Really one of the hottest blues band right now. Rich Man and Groove Nights라는 미국 본토 블루스 페스티벌에 가서 또 우승까지 한 그런 밴드입니다. 진짜 엄청난 그 연주력을 갖고 있는 밴드인데 노래도 잘 만들고요. So their song will be the last song for today and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Remember, cutie names,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a last blues track, Rich Man and Groove Nights, Slap It.

0: TBS EFM。
1: 六月的梅雨季是强风和暴雨多发的季节，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2: 首尔我来了。

0: That was Gnarls Barkley Crazy.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Did you guys agree with today's opening? Because I mentioned about some ways to torture Korean people. That sounds quite brutal, doesn't it?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방법.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김치 먹는데 라면을 아니죠. 김치를 먹는데 라면이 아니라 라면을 먹는데 김치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식후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시간을 훨씬 느리게 만든다 등등이 있는데요. I think it's funny how quickly humans adjust to that convenience. I mean, a slow internet connection probably would have felt like a miracle. Let's just say like 10 or 30 years ago. And now it can ruin your entire mood in just 5 seconds. 막 5초만 버벅거려도 우리는 막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거 왜 이래 인터넷 막 이러잖아요. 그 5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게 될 만큼 인터넷이 막 빨라졌으니까. Well, maybe that is why it's kind of worthy occasionally noticing the little things that quietly make our days easier and more convenient because they're doing more heavy lifting than we realize. 특히 우리나라에는 편리한 게 진짜 정말 많죠. 최근에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지하철 샌드위치 가게 거기를 정말 몇 년 만에 갔는데요. 아니, 키오스크가 생겼더라고요. But when it comes to that sandwich franchise, you know that you have to customize everything. You have to line up. You have to choose this cabbage, this tomato. Oh, but I don't want that sauce. You have to say things like that. But now you don't have to do that anymore. Like, you don't have to talk at all when you go to that store. 그리고 키오스크가 꽤나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딱딱딱 골라서 하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좋아졌는데 좋아진 만큼 그 갑작스러운 고장나는 것 그리고 약간의 그런 지체가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that?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제 사연과 신청곡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남겨주세요. Just like these amazing people who are making their own miracle morning. 모닝그룹과 함께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시고 계신 우리 모구들, 그리고 또 우리 알바생들 얼마나 열일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 선생님 월요일 날 안 오셨던데 바쁘셨나요? 오늘 또 일찌감치 찾아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썸머 누나, 티봉이 까꿍. 오늘 우리 만나는 거 맞죠? 설렌다, 빨리 보고 싶어요. 너무 빨리 보고 싶으신 나머지 방송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를 딱 남겨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닝 그룹은. Having you joining us as a morning group crew is making our studio extra bright and shiny. 뭔가 sunset, sun. 굉장히 밝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으세요. 우리 닥터 페이퍼님,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nd more check-in messages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코코 모닝 그룹어, 상민 모닝 그룹어, 항상 얼리버드 모닝그룹버들 오늘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Early bird part-timers, I love it. 오늘도 열리 해주시고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요. We're gonna now move on to MG Q&A after a short word from our sponsors.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Right, Morning Groovers. We are going to uncover you, unveil you to find out more about you. 우리 모닝 그루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our daily segment MG Q&A. So here I'm going to ask you a question, which will be the topic for today's show, and you need to answer whil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Okay, s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It's kind of related to today's

0: opening, actually, we talked about how life has become very convenient, right? So I want to ask you this question.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oh, this is so frustrating?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think, this is driving me crazy?
1: 여러분께서 최근에 아, 답답해를 외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좀 일상생활하면서 답답하다고 느꼈을 때 언제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one time, you know, I'm never late to work. Ah, it's kind of scary for me to say this because I don't know.
1: 약간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knock on wood. 근데 어쨌든 지각을 웬만하면 잘 안 하는 편인데
0: there was this one time where I was almost late to work.
1: 저는 항상 뭔가 아 좀 10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약간 늦게 나와서 차가 막히고 이러면서 간당간당하게 도착할 것 같은 거예요.
0: And that is driving me crazy.
1: 저는 그럴 때마다 미치거든요. 막 아 막 지각하면 안 되는데 막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미 막 진짜 100까지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는 길에 신호가 다 빨간불이고 차가 막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또 다음 신호도 또 빨간불이고 꼭 이렇게 늦는 날에는 꼭 신호가 말을 이렇게 안 들어주고 제 편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0: Yeah, I got stuck at every red light on my way to work and I was almost late. I wasn't late.
1: 늦진 않았어요. 그치만 그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조바심을 가지고 막 어떻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되게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또 이제 성격이 유한 사람은 에이 늦으면 늦나 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 밖에서 누가 약간 찔리셔가지고 웃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불안한 스타일이어서 그럴 때 되게 답답했고요.
0: Sometimes I feel a little frustrated, not so much but a little frustrated when I'm in the elevator and when the elevator is full of so many people and the person right in front of the button won't press the close button.
1: 아, 이럴 조금 답답해요. 엘리베이터가 막 이제 엄청 만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맨 뒤에 있는 거고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죠. 오직 그 사람만이. 너무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닫힌 버튼을 안 누르신다. 아, 조금 답답해요. 막 핸드폰 보시면서 이러면. 근데 또 그 엘리베이터가 막 점심시간에 걸려가지고 매층 막 쓰는 거예요. 와, 그럼 닫힌 버튼 닫아야 되는데, 그죠? 걸음걸음 소리가 딱 들려오는 순간 닫힌 버튼을 누른다. 전 가끔 그래요. 어떡해요. 너무 나빴나요? 그래놓고서는 제가 엘리베이터 못 하면 잠깐만요! 막 이러고 닫힌 버튼 누르면 좀 슬퍼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 아닐까요?
0: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let me know. When was the last time that made you think this is driving me crazy?
1: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아, 좀 답답해라고 느끼는 순간, 최근에 아 답답해를 외친 순간 언제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0: All right, morning groupers, let's take a listen to Gorillaz, Feel Good.

So, morning groovers, what recently made you feel frustrated or what drove you crazy recently? 최근 들어가지고, 답답해. 왜 이렇게 답답해? 너무 답답해.를 외치게 한 순간, 이 언제인지 여러분들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패션을 연구하는 교수님, 2892 모닝 그룹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오랜 청취자분이시죠? 모닝 모닝, 오늘은 메시지 성공이네요. 즐거운 에너지 받고 출근합니다. 최근에 저의 답답함은 사춘기 오신 아드님과 대화할 때 답답해서 돌갔어요. So heading to work filled with joyful energy, my recent frustration is my teenage son who has entered puberty. When I talk to him, it is so frustrating. 이라고 하셨네요. 우선 운전을 항상 하셔가지고 메시지를 못 보내시는데 오늘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별게 다 축하할 일이죠? 사춘기 이거 모든 부모님들이 다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무려 5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막 하시잖아요. 이 사춘기란 무엇일까? What is puberty? Why is it making our parents' life so difficult? 얼마나 말이 안 통하시길래 그러는 걸까요? 근데 자녀랑은 대부분 말이 안 통하지 않나요? 사춘기 전에는 말 더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릴 때도 말 안 통하고 이제 제 나이에는 친구들이 이제 막 아기를 낳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갓난아기 엄마들이 좀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에는 저보고 제발 좀 집에 놀러오라고 막 그래요. 사람이랑 좀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성인이랑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고 말이 안 통해서. 근데 사춘기가 돼도 말이 안 통하나 봅니다. 아니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maybe it's not that you are not able to share a conversation. Maybe it's because that they just close up to you. They just don't want to have conversation with you at all. 근데 뭐 그럴 땐 놔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뭐 말하기 싫다는데 굳이 그냥 그래 놀아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말이 쉽지.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조바심이 들겠어요. 그죠? 아우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수님. 그리고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핑키 핑키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예쁜가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의 최근 진짜 답답했던 일은 얼마 전에 속초 갈 때 남편이 운전하면서 차량 충전기가 덜컹거리니 다시 껴달라고 해서 빼고 다시 끼려는데 보조석에서 잘 안 껴지더라고요. 남편이 답답하다면서 잘 좀 해보라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답답한데 남편도 왜 못하냐고 보채는 거예요. 기다려봐 하면서 또 하는데 그 와중에 부품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와. 남편이 졸음쉼터 들어가서 답답하구만 하면서 끼는데 저도 진짜 답답했어요. I can totally picture that situation. So your husband is basically driving and because he cannot multitask, he would ask you to do some favor and you are trying to, you know, put the charger in the right

place, but that didn't work. You were really trying to help. All you were doing was trying to help, but then since you weren't able to do it properly, your husband would be like, what are you doing? Just do it. It's not difficult. 아, 그 상황이 너무, 아니,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체육부장님. 체육부장님도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아, 알았어, 잠깐만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걸 또 답답해 하시다니. 억울해요, 체육부장님. 제가 더 억울해. 막 체육부장님이, 아, 싫어. 막, 아, 몰라. 나 할 줄 몰라.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 왼쪽? 여기? 어, 떨어졌네? 어떻게? 하면서 진짜 그, 뭔가, 미안함과 답답함을 느끼셨을 텐데, 그것도 몰라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전만 해야 돼요. 그죠? 옆에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뭐라든 그냥 어차피 내가 신경 써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요. You know? Even if you pay attention to other stuff while you're driving, there's nothing you can do. You can't change anything. So just listen to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and focus on driving, right? That would make some peaceful driving condition. 그래야 좀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우리 체육부장님 속초 되게 즐겁게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지난번에 속초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충전기 잘 고정해 주시고요. 다시는 뭐 떨어지지 않게 뭐 접착제를 붙이시던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충전기 저도 되게 좀 덜컹거리는데 이걸 사야 되는데 새로. I also have to recharge it, like replace it to a new one. But then like I keep forgetting. 자꾸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 덜컹거리는 충전기에 한 번은 그냥 손으로 잡고 이렇게 운전한 적도 있고. 위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차량 충전기가 잘 고정되도록 여러분들 더블체크 하시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is topic, okay? So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oh my gosh, this is so frustrating? Do you know that there is no literal translation for 답답해 in English? 답답해라는 말이 명확한 그 영어 단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 K 한국인들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외국인들은 별로 그런 감정을 잘 못 느끼나? 어쨌든 아 답답해 이거를 그 우리나라의 그 정서와 감정을 담아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딱히 없어요. I wish you guys would also find out about the true meaning of 답답해 if you're a foreign listener. It's something very, very special. 진짜 K정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아 답답해를 외친 이유 무엇이 있는지 사연 그리고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are watching me on Poinen Radio, on Viable Radi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리고 우리 카톡 오픈 채팅방 TBS EFM 모닝그루브에서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열일해야죠. 그죠? Alright, I'm gonna be back after a song. This is CeeLo Green, Forget You.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And our 반장님 is here saying hello. 우리 또 출첵하시는 반장님 굿모닝이고요. 서비님도 반갑습니다. 굿모닝.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댓글 남겨주셨고요. 3998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stay healthy and stay cool in the summer heat. Thank you. Thank you for this caring message. I mean, it is pretty cool this morning, isn't it? 오늘 아침 나름 조금 선선하지 않았어요? Yesterday, when I actually fell asleep, I had to close the windows for a second. 저는 막 그 창문을 좀 요즘엔 다 열고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약간 쌀쌀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닫고 잤어요. 닫고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제법 막 엄청 덥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요즘에 모기 선생님들 출몰하셨나요? You know, do we have mosquitoes out there these days? Maybe it's too early for them to be there. 좀 천천히 좀 오셨으면 좋겠고 아직 안 오셔도 되니까 예,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기 너무 무서워요. 그죠? 본격적인 여름이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Do you guys think that we are experiencing authentic summer right now at this moment? Or do you think we're a little early for that? 전 아직 아니다. 예, 한 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Alright, let's get to MG Q&A. What was the last thing that made you say this is so frustrating? 좀 답답해 라고 느꼈던 순간 최근에 언제 있으셨는지 여쭤봤는데요. 우리 얼짱님께서 저는 길 걸을 때 핸드폰 보면서 길 막고 느리게 걷는 사람 답답해요. 제발 앞 좀 보세요. I get so frustrated by people who block the way and walk slowly while looking at their phones when walking on the street. Please look ahead. 아, 진짜 그러니까요. 뭐 내가 딱히 급한 건 아니어도 괜히 막 길을 이렇게 그 좁은 골목길에서 막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걷고 막 얼찌나 답답한지 그 골목길, 좁은 골목길이 트일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반대해서 걸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I think it goes the same way when that phone-looking people like just walks right in front of you towards you because they can basically bump into you and it's dangerou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답답한 걸 떠나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차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we basically cannot expect anything on the road. Even, you know, on the way when people can only walk, like maybe we could run into bicycles, I don't know, some barking dogs or whatever. So it's like driving. Even though you're walking, you have to look straight forward. 그러니까는 운전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는 핸드폰을 좀 두고 이렇게 앞을 좀 정면 응시하고 걷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안전 이슈 때문에. For the sake of our own safety, right? 잔소리 썸머였고요. 여태까지 넘어가 볼게요. 해피라이프님께서 어제 도서관 강좌 들으러 갈 때 빌렸던 책들을 반납해야지 하고 책이 있는 선반 쪽으로 갔는데요. 갑자기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 기억력에 답답함이 빌려왔어요. 또 강의를 다 듣고 텀블러를 깜빡하고 테이블에 놓고 와서 다시 찾으러 갔을 때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텀블러 찾으러 가는 길에 책 반납하고 왔네요. I know we are sometimes a little frustrated about ourselves because we are very forgetful. We're constantly forgetting things. You know, sometimes we will be like, you know, holding onto our phone, and then we'd be like, why did I hold my phone? 내가 핸드폰 지금 왜 킨 거지? 나 뭐 검색하려고 그랬지? 막 이럴 때도 있고. You're not alone when it comes to this forgetful moments. 그러니까 걱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걸 깜빡하지? 나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약간 안심하게 되는? 아니 우리 다 같이 그냥 기억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되면 기억력 좋은 사람이 승자 되겠는데? But anyways, you're not alone, Happy Life님.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막 그래요. 답답하기보다는 좀 웃겨요. You know, when you realize that you have forgot about the most stupid thing ever, like, you would just laugh about it, and you would be like, why did I forget that? 나 왜 이래? 이러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웃프네요, 웃어요. 웃으면서 뭔가 슬픈. You know, it's funny and sad at the same time. Morning Groovers, what drove you crazy recently? 최근 들어서 답답해를 외치는 순간이 언제인지 요 사소한 모먼트라도 좋거든요. 답답한 모먼트, 누구 때문에 답답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답답했다, 나 자신에게 답답했다, 다 좋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m gonna be back after Kelly Clarkson, Onni, Breakaway.

So while I was introducing the song title, I said Kelly Clarkson Only, and Park Hoon-jin 팀장님 was like laughing outside the studio. 전 제가 좀 주로 좋아하는 사람들 언니라고 불러서 우리 팀장님도 가끔 언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차마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워라탱크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그럴게요. 워라탱크님 감사해요. 워라탱크님도 즐거운 하루 같이 보내시는 거 어떠세요? 켄님, 안녕하세요. 썸머님. 노래나 광고가 나올 때 앉아서 주로 뭘 하세요?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는 라디오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So what are you doing during the song breaks or when you have some sponsor breaks? I think you talk. So while watching you on Viable Radio, it got me so curious. 어머, 여러 가지 해요. 여기 제 앞에 누군가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얘기도 하고요. 농담이고요. There's nobody in the studio but me. 스튜디오 안에는 일단 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 창이 있거든요. 그 유리창 건너편에 the engineer and 박군희 팀장님 is seated outside the studio. 여기 토크백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고 이제 얘기를 하면 밖에 스튜디오로 제가 막 떠들면은 이제 밖에 스튜디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끔씩 박군희 팀장님이랑 얘기하고 뭐 박군희 팀장님께서 웃긴 얘기 해주시면은 저도 웃고 막 그런 네 상황이 오고 갔고요. 그리고 예, 네, 그래서 노래도 좀 가끔 부르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거나 뭐 가사를 잘 아는 노래가 나오면 뭐 따라 부르기도 하고 I sometimes go through your messages during the song break too. 그리고 원고 확인도 가끔씩 할 때도 있고요. Because sometimes I write the script, I finalize the script right before the show, so I would have to double check them just in case.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song break 동안에 꽤나 많은 걸 한다. 이런 말씀

보내드립니다. 궁금하면 또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많이 해주세요. TBS EFM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Okay, so what makes you feel frustrated, Morning Groovers? It's such a negative word, but we're gonna talk about it and laugh about it all together. 여러분, 답답해 느끼는 순간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enny said, "Good morning. When grocery lanes are so long, it makes it frustrating. And also, when there's only one person handling the situation, it makes me feel frustrated. Oh my gosh, that is like so inefficient, is it?"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런 거는. I can totally feel you. I mean, I guess maybe I'm being wrong, but people in the Philippines are more relaxed than the people in Korean, right? That's what I think. I've never been to the Philippines, so maybe I'm wrong, but because, you know, Korean people are known for doing things fast all the time, like we would totally feel frustrated about the situation. So it's quite surprising that you would also feel frustrated about that too. I guess we are all the same, right? 조국님께서 썸머피디님, 모그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열일 마치고 룰루랄라 퇴근길에 인사드려요. 너무 좋으시겠다. 최근에 제가 답답하다고 느낀 일은 저희 집 반려견 우리가 더위를 많이 타서 참고로 웰시코기 믹스라 털이 3중털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요량으로 중국거래로 대리석 매트를 구입을 해서 깔아줬더니 겁이 많아서인지 올라가지를 않고 목만 겨우 올려놔서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버즈의 겁쟁이 신청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귀엽지? 겁이 나가지고 온몸을 올리지는 못하고 목만 까딱 이렇게 오케이 냅다 이러면서 눕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진 보내주셨어요? 웬일이야? 진짜 그 사진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뭔데? 이러면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사진 같은데요. 진짜 목만 매트 위에 올려놓은 우리 사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손도 올렸네요. 그래도 발. 발이죠? 강아지들은. 손이 아니라. 왜 강아지한테 맨날 손 이러는 걸까요? 그거 발인데, 그죠? So, according to 조국님, the most recent thing that made him feel frustrated is that his dog, Uri, gets really hot all the time. So, to help him cool down, he bought a marble cooling mat, you know, secondhand, and laid it out for him. But maybe because he's a bit scared of it, he won't get on it. 그러니까 이거 훈련, 뭐 간식 같은 걸로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간식을 이렇게 하나둘씩 올려두면서. 아니면은 이제 조국님께서 매트에 올라가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그 강아지를 앉으면서 서서히 매트를 내려놓거나 그 맛보면 되게 좋아할 텐데 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무서울 수 있고 한데 한번 맛보면은 거기서 내려오기 싫을 텐데 우리 듣고 있으면 한 번만 올라가 보면 어떠겠니? 이게 다 자기네들 좋으라고 이렇게 사주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참 답답해요, 그죠? 이게 다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You're doing all these things for the sake of your puppy, and they don't know that.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진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So from what I remember, 조국's puppies, their names are 우리 and 둘이, right? 우리 둘이었던 것 같은데요. 강아지 두 마리 키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퇴근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하시는데 종종 사진 보내주세요. 너무 귀엽네요, 여러분들. 강아지 사진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강아지 되게 좋아하니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bout these frustrating moments later on. 계속해서 우리 좀 최근에 답답했던 순간 언제인지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rning Groovers, I w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so don't go anywhere. 어디 가지 마세요. Stay tuned. This is Pods, 겁쟁이.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Hello and welcome back.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your host, Summer Lee, and thank you for starting your day with me.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EFM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계속해서 저한테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거죠?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And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listening through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to recap today's topic, because that's so important, very, very important, when was the last time you felt so frustrated? 최근 들어서 답답하다고 느꼈던 순간 언제인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Let's introduce a couple of more messages regarding that. 우리 Kim's Fan 모닝 그룹께서 지하철에서 이어폰 없이 소리 크게 틀어놓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신호등 바뀌었는데도 딴 생각하느라고 출발하지 않는 앞차 운전자들, 안 그래도 숨 막히는 세상, 좀 속 시원하게 살고 싶습니다. 참교육이 필요한 세상.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So watching videos on the subway with their volumes turned all the way up without their earphones and drivers in the car ahead who don't even move even though traffic light has changed because they are lost in thought. This is a world where some real justice is needed.
2: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최근이 아니라 이런 일상은 늘 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막 자동차가 아니라 그 자전거 막 운전하면서도 스피커 빵빵빵빵 I'm motivating 막 이러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스피커 되게 좋은 거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의도치 않은 BGM을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막 시끄러워 막 무슨 정치 막 경제 막 이런 거 막 쩌고 이렇게 막 화가 팍 나는 그런 시끌시끌벅적한 그런 영상들 다 같이 들으라고 이렇게 시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Oh my god, it's so frustrating. 이건 약간 그냥 에티켓이죠, 에티켓. 에티켓을 안 지키는 경우.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출발하지 않는 운전자들 이거 진짜 웃긴 게 The funny thing about Korean people is like when you're behind a car or waiting for that, you know, light to turn green again like you would be like, wait for it, wait for it and if the car right in front of you doesn't start running within like 3 seconds, you'll be like, bang! 약간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한 3초 컷인 것 같아요. 신호등이 딱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자마자 3, 2, bang!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단 3초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뒤에 있는 차는.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순간 빨리빨리 bang!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안 맞는데, 그죠? 신호가 바뀌어도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체로 다 딴 거 하시느냐고 출발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죠. 사뚜기 모닝그룹어, 저는 뼛속까지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최근 답답함, 아니 그냥 쭉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아, 벌써 무슨 문자인지 예측이 되는데 한화 이글스 야구 경기 볼 때입니다. 한화 팬은 공감하실 듯 볼 때마다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 하지만 또 보게 되는 이 중독. 이제 답답함이 제 아들에게도 전염되고 있답니다. 오늘의 신청곡 Cyndi Lauper의 Time After Time. So you're a 한화 Eagles fan and of course when it comes to watching every single baseball match, you feel frustrated. And now your son feels the same way too. So I guess your son has become a Eagles fan too. 같이 이제 또 입덕하신 건가요? 아드님께서도? 그래서 같이 보시면 같이 이제 화나면서 보면 좀 재밌죠? 야구는 이제 사람들이 좀 보니까 욕하면서 보는 재미로 항상 보시잖아요. 막 화나는 그런 재미? 좀 특이하긴 한데 야구는 좀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와 봤지? 막 어? 막 우리가 수입한 거 봤지? 막 이러면서 하다가 조금 못하면 또 왜 저래? 이러면서 또 뭐라 뭐라 하고
0: It's all about nagging when cheering for baseball match here in Korea. But I believe that you have a very, very nice personality. Like, you're a good person, right?
1: 우리 보통 이글스 팬분들은 성격이 되게 뭔가 우직하고 항상 좀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0: You're a very down-to-earth person who has

그래서 a lot of patience. 뭔가 참을성도 있고. 그래서 제 또래에서는 만날 거면은 이글스 팬을 만나라 막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하나 이글스. 제 주변에도 팬 되게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뭐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돼요. 저는 참고로 네, 쌍둥이 팬입니다. 최근에 쌍둥이들 꽤좀 잘하고 있지 않나요? 야구를 최근 돌아가지고 잘못 봤는데.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now take a song break so that I can get ready for our segment for today. 오늘 그거 이제 코너 준비하러 가는 동안 we're gonna have a listen to a song going out to 사뚜기 morning groover. This is Cyndi Lauper. Time after time.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0: Let's go! The World Cup season is here, the time that we have been waiting for 4 years. A lot of things can happen in 4 years, so we have waited long enough. 카타르 월드컵이 어제 같은데 벌써 월드컵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 And we are expecting the first big match with South Korea, of course, the 태극 Warriors versus the Czech Republic. And we hope our 태극 Warriors to win. 우리 모두 우리 태극 전사들의 승리를 바라고 있죠. Prince in Korea, 이렇게 외쳐주시고요. If you see some people out there, just ask them a question. Hey, do you know Son Heung-min? Do you know 이강인? Very, very popular players in Korea. Do you know Hong Myung-bo? 뭐 이런 거. Do you know 2022? No, not 2022. 2002 World Cup? 우리 4강 진출했는데, do you know? 말하면서 We have to be proud about ourselves. 우리는 대단한 태극 전사 보유고 앞으로 승리를 쭉쭉쭉 기대를 해보면서 We're gonna get it started with Coin 노래방. 우후! 우리 펭귄킬러님, looks like you're excited. 아싸! 코너 코너 준비! 라고 해주셨습니다. 코너 코너, code stands for Korea. 외쳐! In Korea, 윤대원 밴드가 지금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Hey, 여러분. So obviously, this soccer match is sports, one of our sports activity. So I have a TMI quiz. 아 또, 썸또 TMI 가져왔어. 맞아요. So TMI 가져왔고요. Today's TMI quiz is going to be related to some sports. And we actually found this song. 우리 박은진님께서 이 노래를 찾아주셨어요. 직접 심으셨답니다. This is Shakira and Burna Boy, Die Die. And this is 2026 World Cup song requested by our morning groover, Happy Life Morning Groover and Ben Spurrell. So we are obviously playing this song for you guys. Enjoy. Yeah, let's go. Dale, dale. Okay, getting back to our TMI quiz. 여러분, 제가 TMI 퀴즈에서 축구 말고 야구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썸머가 과거 잠실 야구장에 갔었는데요. 자주 갔어요. 근데 야구 경기 직관을 갔는데 수많은 관중들의 야유를 제가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So that is the TMI quiz, everyone. So one time, Summer went to watch a baseball game at 잠실 baseball stadium. And somehow, I got booed by so many crowds. So what do you think happened?
1: 과연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온갖 야유를 받았을까요? 저 태어나서 그런 야유 처음 받아봤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번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0: Leave your comments on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us on Global Radio.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 가셔서 또 무료로 이렇게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맞춰주세요. 썸머가 야구장에서 왜 야유를 받았지? Why did Summer get booed at a baseball stadium? 도대체 무슨 일이? 한번 맞춰보세요. 뚠뚠뚠 쿵짝짝 쿵짝짝 쿵짝. Okay, Sunset Morning Groover. 코너 코너 썸머느라 오늘은 월드컵 응원성으로 가주세요 라고 해주셔서 저희가 월드컵 스페셜 에디션 of 코인 노래방 That is what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솔직히 실감이 안 나잖아요. 우리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실감나게 해드려야죠. I mean, so much is going on. And obviously, this World Cup is happening on the other side of the planet. 굉장히 또 먼 데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월드컵에 대해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The 태극 Warriors who must play under the conditions of Guadalajara in Mexico which is like located at an altitude about like 1,500 feet from what I know 굉장히 또 고도에서 이렇게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훈련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Yeah, yeah, that's what we do. Do you know Son Heung-min? Do you know 이강인? Okay. 자, 정답들이 쏙쏙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Why did Summer get booed at a baseball stadium? 썸머가 왜 야유를 받았을까요? 6226, a new morning giver texted. 맥주 빨리 마시기 패배! Yeah, obviously there are a lot of events at baseball stadiums and maybe especially

0: drink my beer as fast as enough? Because that is one of those competitions that they do within the crowd.
1: 땡입니다. 이런 건 안 걸렸어요. 이런 거 걸리면 패배하긴 했을 것 같긴 하네요. 저 탄산을 좀 빨리 잘 못 마셔가지고.
0: But that is not the answer. I got booed by another reason.
1: 또 다른 이유로 제가 굉장한 야유를 받았어요.
0: 아하, 달래, 달래.
1: 우리 페니킬러님께서 술을 너무 마셔서 주정 부리셨나요?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0: So were you just like way too drunk at a baseball stadium?
1: 여러분, 제가 술 마시면은요 주사가 없어요. 전 술 마시면 오히려 굉장히 calm해지는 사람입니다.
0: I get super calm once I drink. Like I'm like the total opposite. You guys may assume that, oh my god, Summer's gonna go so crazy with this energy level. She's gonna get crazy when she's drunk. But no, no, no.
1: 저 술 마시면 되게 calm해집니다.
0: So 땡, 땡이고요.
1: 아, 정국 OPPA 오셨어요. 저보다 동생이지만 잘생긴 정국 OPPA가
0: Dreamers, this is to celebrate the Qatar 2022 World Cup.
1: 아, 이때 공연 진짜 멋있었는데 저 이때 입덕했거든요. 아야오, 아야오.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지니 바지 같은 거 입고 막 반짝이고 막 이렇게 공연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약간 마이클 잭슨 같기도 하고.
0: Everybody, 아야오, 아야오. Don't boo me.
1: 아야후. 안 돼요.
0: 아야호.
1: Yeah. 우리 영 H님께서 곰돌이 홈 경기에서 쌍둥이 유니폼 입고 갔었나요? 아, 진짜 절 몰라보시고.
0: I have basic sense of manners. I wouldn't do stuff like that.
1: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그래요. 곰돌이들한테 빵빵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안 했고요. Happy Life Morning Group. 다른 팀 응원석에서 쌍둥이 원하셨나요? 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0: Subby also said,
1: 홈팀 좌석에서 원정팀 응원하셨나요?
0: 321만 also said, 상대편 응원석에서 응원하기.
1: 에이, 저 설마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0: You know, if I'm cheering for the home team, I would be seated at the home team seat, okay? I would wear the uniform in the home seat area.
1: 아이,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좀 약간 가벼운 이유예요, 여러분들. 네, 한번 맞춰보세요.
0: It has to do with the screen.
1: 뭔가 스크린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스크린과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At a baseball stadium, why did Summer get booed?
0: This way.
1: Oh, yeah.
0: Ayaho.
1: Ayaho. Do you know Jungkook?
0: Do you know Jungkook who sang at Qatar 2022 World Cup?
1: 우리는 BTS 보유국, 손흥민 보유국, 이강인 보유국, yeah. Summer 보유국. 우리는 굉장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 굉장히 또 프라우드하게 오늘 태국 팀사들을 응원하시고요.
0: 우리 5558
1: 굿모닝. 오늘 월드컵 시합이라 필승 코리아 아닌가요? 저희 회사도 11시부터 전체 관람한다고 하더라고요.
0: 와우, wow, such an amazing company you have right there.
1: 이렇게 그러니까요 몰래몰래 찔끔찔끔 볼 바에는 다 같이 시원하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듣고 계신 사장님들, CEOs, head of a company, just let people watch the World Cup all together. It's fun. Just do it all together. 이래야 또 이제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또 애사심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 뮤직컬러버께서는 TMI 퀴즈. 관중석의 키스타임 화면에 잡혔는데 안 하셨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 힌트 듣고 이렇게 맞추신 건가? 정답이에요. 와, 정답 나면 이제 바로 말씀드리려고요.
0: So that is the answer. Wow, good guess. So this is what happened. I went to the baseball stadium with my university classmate back then, and we actually got caught on that kiss camera.
1: 막 딱 잡혀버린 거예요.
0: But we were absolutely, definitely not in a relationship where we would ever kiss. So when we kept refusing and shaking our heads, the crowd started booing us.
1: 그래서 제 대학교 동기랑 이제 야구장을 갔는데 우린 절대 그런 거 할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친구인데 화면에 Kiss me darling, kiss me tonight 막 이러면서 막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원봉으로 막 X 표시를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뒤를 돌면서 뽀뽀해! 뽀뽀해! 막 이러면서 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좀 상처받았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저한테 이렇게 뽀뽀하라고. 근데 그 와중에 그 동기 남자애가 야 어떡해? 그냥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뭐래 이 바보야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뭔가 노잼이라고

0: 사람들이 너무한 것 같은데 장난 삼아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경험이었습니다.
1: So that was the answer. I got caught on the kiss cam and I didn't kiss. So that is the reason why I got booed by many crowds at the baseball stadium.
0: 아, 우리 트랜스픽션 오파들 승리를 위하여 듣고 계십니다.
1: One of the most popular World Cup music. 둥둥둥 짜.
0: 예예예 우리 선스모닝 그룹어께서 이제 뒤늦게 어린이가 받아야 될 파울볼을 3만원아가 눈치 없이 받고 좋아하신 거 아닌가요?
1: So did you catch the foul ball when the kid was supposed to catch it?
0: 아,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이런 거 받는 거 되게 못해요. 저 파울공 날라온 적 있거든요. 그거를 저도 한번 잡고 싶었는데 가까이 오니까 소리 지르면서 머리를 이렇게 움켜잡고 피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또 땡! 정답이 나와버렸네. 이렇게 빨리 맞춘다고요? 우리 영 H님께서 그러게요. 많이 노잼이었겠네요. 진짜. 그 키스 못하면 춤이라도 추셨어야죠. 아니 어떻게 됐습니다. 아 그런가? 아 하긴 거기서 뭔가 제가 이렇게 막 유혹하는 춤추고 막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어떻게 그 생각을 못했어. 그때는 너무 막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짜증이 나 있던 상태였거든요. 아 왜 하필 얘랑 옷을 잡혔어. 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썸남이랑 갔을 때 좀 잡아주지. 그 뭔가 상황이 야속하기도 했고.
1: I guess I wasn't feeling that lucky because obviously I would want to be caught on the kiss camera if I was there with my boyfriend or something. But obviously he was just my good friend.
0: 굉장한도 너무 친구여가지고 아쉬웠다.
1: 과탐하라 in Mexico. 우리 태국 warriors fighting.
0: Fighting, fighting 많이 보내주시고요.
1: So what are your plans for this World Cup?
0: 이제 곧 몇 시간 후에 방송이 진행이 될 건데요. 11시잖아요.
1: So where are you going to be watching that World Cup match? Are you even going to be watching that World Cup match?
0: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단 한 경기도 보지 못했어요.
1: I didn't catch any match on the Qatar World Cup back then.
0: 그때 너무 경기를 새벽 아침 이른 시간에 하기도 했고
1: I was doing a news show back then, so I had to get up really early.
0: 그래서 뭔가 아, 막 일에 좀 이렇게 뭔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맞나? 집중을 하긴 했나? 그래서 단 한 경기도 못 봐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막 새벽에 막 어디 편의점에서도 보고 치킨집에서도 보고 막 이랬는데
1: Anyways,
0: 클론 등장했습니다. 클론 and featuring 엄정화 언니 발로차 발로차 이 노래 저 초등학교 때도 막 불렀던 것 같은데 발로차 막 키 크는 노래라고 그때 막 이거 시켰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발로차 이러다 보면 키가 클 것 같지 않아요?
1: Gotta be stretching out your leg, you know?
0: 발로차 공을 발로차 우리 태국 워리어들의 완벽한 드리블을 꿈꾸면서 완벽한 에이밍
1: You gotta aim for the goal, right?
0: 그래서 그 골대에 딱 에이밍 잘하시라고 발로차 우리 골키퍼들 발로차 골키퍼가 발로차면 안 되죠 Do you know 이강인? Do you know 손흥민?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떻게 또 월드컵 관람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혼자 볼 것 같아요
1: I think I'll be alone watching the game
0: 뭐 주변에 같이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볼 것 같은데
1: Maybe I will be joining some chat room
0: 제가 뭘 보든 이제 좀 채팅방에 들어가서 다 같이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좀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 경기 만약에 또 올라가고 또 다른 경기 하게 된다면 Maybe I will try to find a way to watch it with the people 우리 박우리님도 보실 거죠? 경기 네. 표정님 과연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런 표정이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감독님도 보셔야죠 축구 경기 Do you know 손흥민?
1: Yeah?
0: 그렇다고 하시네요 너무 신나네 갑자기 여러분 월드컵 볼 때만큼은
1: You know as long as when you're watching that World Cup game Just forget about all those stressful stuff
0: 볼 때만큼은 우리 행복하게 응원하면서 싸우지 말고 Don't fight And we're gonna all become one While we are waving flag This is K-9 waving flag 여러분 우린 다 같이 태극기를 막 흔들며 하나가 되는 거예요 5532 COD 팬 모닝그룹어가 texted again 저희 아이들은 각각 유치원이랑 학교에서 본다고 빨간 티 입고 간대요 저도 회사에서 외국인 동료들이랑 볼 예정인데 다 같이 한국 응원하기로 했어요 라고 해줬습니다
1: So the kids are off to their school and kindergarten wearing the red t-shirt that is so adorable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That was Ariana Grande featuring Iggy Azalea Problem. 펭귄킬러님께서 굿모닝 답답합니다. 지금 매우 답답합니다. 독일에서 손님이 와서 부산을 가려고 김포공항에 있는데요. 융통성이 없는 독일분 답답합니다. 제발 납기 좀 당겨줘요. 제발이라고 해주셨어요. So I'm at Gimpo Airport right now to go to Busan with a guest from Germany, and I feel so frustrated because they are just inflexible. Please, let's pull in the delivery schedule already. 뭔가 업무를 하면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가 봐요, 지금. 이러면은 이제 그 일정 내내 답답하실 텐데. 한숨 나오고. 오늘 하루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펭귄킬러님. 파이팅!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저는 지금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신호 바뀌려고 하는데 앞차가 30km 이하로 가십니다. 그래서 문자 남길 수 있는 기회가? I'm stuck behind a car going under 30 km per hour right as the traffic light is about to switch from green to red. On the bright side, it gave me a chance to send this message. 진짜 우리 모닝그룹들 틈만 나면 메시지 보내주시는 건요. 30km 이하로 천천히 가더라도 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운전하실 때는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하셔도 문자 보내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슬퍼하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 문자창이 조금 썰렁하다, 바람 분다 이러면은 아, 다들 운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I won't get that upset when I don't see many messages, morning groovers, because I would just think that you guys are all driving.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나요.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모닝 그루버들. This has been fun talking about those frustrating moments. 우리 답답함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느끼고 그러긴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We get frustrated, but if we are, you know, like 3 steps behind and we are looking at the big picture, maybe it won't be that frustrating situation. After all, you know?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너무 화내지 마시고. Let's all put that little smile, beautiful smile on our face today. 오늘 하루만큼은 좀 우세, 우리 얼굴에다가 미소 장착하시고, 융통성 있게, 그냥 유하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자세, attitude 한번 장착해보는 건 어떨까? 살포시 제안을 드려봅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Morning Groovers, today. 오늘도 함께 이렇게 또 재밌는 사연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고 저 웃겨주시고 하셔서 감사하고요. 모닝그루브들 다시 보기 항상 올려두고 있습니다.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이 별도로 있어요. So we have a separate YouTube channel, which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And you can watch basically all of the shows that we have aired. 우리가 지난 이제 날 동안 방송한 것들 다 거기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료로 또 시청 가능합니다. 다시 보기, 다시 듣기 가능하시니까 또그 채널도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이무진, 신호등 들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쾌차한 하루,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Goodbye, Morning Groovers.